나는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어떤 딸랑이가 되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요.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자꾸 자기 마음에 자기 어떤 그런 욕심에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결혼을 시켜놓고도 며느리를 보면서도 그 아들의 내조를 엄마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도 거기에 딸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위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자녀들은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좋은 모습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애들은 믿음이 좋다. 우리 애들은 착하다. 우리 애들은 어디를 가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참 여기가 힘들고 우리 애들이 못나서 어디 내놓기가 참 부끄럽다. 그런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그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하나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아예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네 입만 열면 하나님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런 로봇 인간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그렇게 습관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서 아 나는 내 중심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창조주로서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아빠를, 너는 엄마를, 너는 부모를 무조건 섬겨야 돼.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내놔. 이렇게 해서 그냥 번 돈으로 100만 원씩 받는 그것보다 그냥 가만히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놔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가서 스스로 깨닫고 아,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또 이제 나가보니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여유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라면은 이거 앞에 가고 뒤에 가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부모들의 오늘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면은 누구 집 아버지는 부잔데 누구 집 엄마는 뭐 이쁜데 아니면 돈이 많은데 누구 아버지는 실력이 많은데 누구 아버지는 힘이 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자녀 또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부모님이 되고 그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효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처음 우리 애들을 결혼을 시키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애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더니 선물이라고 이제 갖고 왔는 게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다른 건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가는 데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래 가는 데마다 일기를 써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가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신혼여행 계속 그거를 엽서에다가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 뭐, 어버이날이 되고 생신이 되고 이러면은 뭐를 선물을 해줄까? 지금 앞만 찾아봐도 저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형편이 더 나으니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선물을, 어떻게 하면은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물을 할까? 그 마음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선물이 될 만큼 그러한 마음들을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절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 지식적인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선생님의 수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가면 봉급을 주지만은 교회는 봉급 주는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10배, 20배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사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 또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키워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은 무보수로 하고 그들은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그거를 고생이라 말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또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늘 이렇게 찾아가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이래 했더니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제는 끝났대, 이제는 끝났대 이런 선생님이 계셔요. 또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행복을 느끼면서 오히려 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에 큰 스승,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AD 48년에 이게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이 처음에 이 성경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런 계기가 갈라디아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아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송두리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 권력을 다 버리고 그 부를 버리고 이제는 아라비아 쪽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거기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쪽으로 터키 위로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기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울의 복음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나 바울은 하나 예수를 바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성경을 쓰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다. 내가 여기에서 그 권력과 모든 부를 가졌지만은 그거를 버리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이쪽으로 나가면서도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남부 쪽으로 그러니까 일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런 많은 과정들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트라, 드베, 또 안디옥에 남은 시간 거기를 이 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거기를 다시 가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서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우리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간에 거기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다른 내가 지금 이 전도 여행 동안에 비울 테니까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에 파견되어 온 사람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와서 전하는 이 교회는 전부 이방 교회예요.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 율법으로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교인들이 아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거기에 와서 그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보통 소동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듣고는 급하게 돌아와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상 이 전체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아예 총회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고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야고보가 거기에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사도들이 다 모이는,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맞나? 이게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연사로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9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이 내려왔는데 기도 시간에 뒤집어 보니까 아무것도 가증한 짐승들이라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이거를 가지고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짐승을 잡아 먹었더니 그 먹는 게 참 맛이 있었다. 그러니까 잡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더라. 너가 지금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이 말씀, 이 환상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의 현장에 방언이 나타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일어나더라. 이거를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전체에 있는 공회에서 이거를 다 이야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법이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사도를 임명을 하고 거기에 그 신라가 임명이 되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라. 그렇게 나가서 그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있는 이때에 여기에 지금 고게 결정되기 전에 일들이지요. 여기에 가도 문제, 아 이거는 또 잘못됐구나, 이거는 율법으로 잘못됐구나, 이거는 또 율법으로 잘못됐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할례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교회들마다 소용돌이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온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0: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말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확고부동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양포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저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는 가장 귀한 이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의했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정말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할 때는요, 바울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 때, 그 말,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이 교훈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의 어떤 그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실력, 내 재주, 내 재능,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데 귀한 것이지,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담아놨을 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노하우 암만 갖다 놔도 이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자기 표를 의식하는 것이고 자기를 의식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까지 뿐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기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좌민기 대표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 아, 네. 저희는 로컬에서 사람과 법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흔히 뭐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임팩트 비즈니스, 즉 소셜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0: 네. 회사를 컨설팅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1: 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시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한번 예를 들어주시죠.
1: 아, 네. 지금 여기가 포항이잖아요. 저희 포항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농아인들이 로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 기업을 발굴을 했어요.
0: 농아인들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1: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농아인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가게라고 하죠.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이 경우가 간판들이랑 브랜딩, 마케팅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매출액이 네. 너무 낮은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여기를 발굴해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 수화식당. 이제는 저보다 너무 더 유명해져서.
0: 저도 알아요, 수화식당.
1: 아, 정말요?
0: 네,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브랜딩을 했었죠. 특히 농아인들이 하다 보니까 주문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빠르게 주문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농아인분들이 이제 입구의 입모양을 보고 알아먹기가 그 더디거나 했을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컴플레인도 있었는데 저희 수화로 주문하면 500원 할인 이런 이벤트를 좀 열고
0: 와 네. 뭔가 더 플러스되는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또 그분들의 그 특징과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컨설팅을 하셨네요.
1: 아, 네. 그게 바로 와. 저희가 생각하는 기획이고 임팩트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쉐어라이프는 이름에서부터 조금 다른 각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회의 공익적인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제가 사실 학교를 다닐 때 배워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0: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슬로건인데.
1: 아, 네. 뭐 다 아시다시피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경영을 하면서 경영에서 남주자를 한번 실현해보자. 그래서 배워서 남주는 것처럼 경영에서 남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 대기업, 저희도 대기업이랑 또 과업을 많이 하는데 대기업분들은 모두 다 가고 싶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대기업이랑 콜라보도 하고 싶고 브랜딩도 하고 싶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에서 로컬에서 계시는 이런 농아인분들이 하는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미혼모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거기에 조금만 기획을 잘 해주고 마케팅을 제대로 해주고 브랜딩화하면 그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쉐어라이프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주면서 같이 키워보자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0: 같이 자라가자. 선한 의지가 담겨있는 일인데요. 대표님은 정말 이름도 평범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도 평범하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이런 분야의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있겠죠?
1: 네, 제 우연의 계기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대기업 CSR이나 뭐 다 그 수익 기반으로 좀 진행하다가요. 코로나 때 그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약간 잠정적 중단이 됐었죠. 모임 금지도 있었고 관공서들도 그 목지관들이나 근데 그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힘든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대기업의 프로젝트가 한 6개월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중단될 때 아 우리가 이때 로컬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대기업 기획하듯이 로컬의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0: 자,
1: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동네의 작은 기업, 작은 가게들을 한번 살펴보자.
0: 맞습니다. 네. 그때 처음 만났던 기업이 이 수아식당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그때 컨설팅했을 때보다 매출액이 한 100배 성장했다 하더라고요.
1: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0: 임팩트 있게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는지 대표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나 중요한 영감들을 어떻게 얻어가시는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좀 조금만 알려주시죠.
1: 네. 저는 관찰을 많이 해요.
0: 관찰.
1: 네. 특히 저희가 검토한 부분들은 뭐 지금이야 저희가 같이 해주면은 저희 쪽에서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수 있지만
0: 네.
1: 우리가 빠졌을 때에도 도움을 드렸던 이 기관이 스스로 자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0: 맞아요.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면 타지만 손을 놔도 혼자 타야죠.
1: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취향 그리고 습관 그리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라고 하죠.
0: 예?
1: 그 달란트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 드렸던 수화식당 분들은 대량 생산 그리고 그 가성비 있게 정말 맛을 잘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SNS 마케팅이나 이렇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슬로건을 가자. 간판을 바꾸자. 그리고 수화를 가장 잘하시니까 수화로 주문받도록 하자. 이런 형식으로 네. 했습니다.
0: 관찰을 쭉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신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표님. 우리 방송 가족들이 다 대표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좀 관찰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발굴해주고 찾아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1: 그럼요. 제가 사실 진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너무 괜찮은 달란트, 재능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셔요. 난 이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도전할 때 성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그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정말 보람 있었던 일들 한번 나눠주시죠.
1: 매주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문해력 교육을 한 4년 동안 한 적 있어요.
0: 지역아동센터에서
1: 네.
0: 문해력 교육.
1: 문해력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글을 읽고
0: 예.
1: 이해하는 이런 기초학습이죠.
0: 일종의 책 보는 연습?
1: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이거 우연의 계기로 저희 직원이 원래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들인데 저를 대표자를 강사로 놓은 거예요.
0: 실수인가요?
1: 네,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 매칭까지 됐길래 아 그럼 나도 현장이 어떤지 가봐야겠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잘한다라는 게 처음엔 중하위권 아이들이었다는데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같이 따라 읽도록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오늘 하루는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오늘 하루는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이 끊을기가 없이 그냥 뚜두두두둑 읽으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를 오늘 하루는 이런 식으로 슬로우 리딩이라고 이것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글을 제대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4년 정도 교육을 하고 2년 뒤에 제가 우연찮게 또 지역아동센터에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아이가 과학고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이 그때 문해력 교육 덕분에 아이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올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더라고요.
0: 아주 뭐 실제로 거기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그런 선생님이 되셨네요. 또 한 직원의 실수로부터
1: 네.
0: 정말 실수였을까요? 자 반대로 결과는 다소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런 프로젝트도 많았죠.
1: 네. 저는 사실 이 아쉬움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최대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좀 슬픈 사례들은 몇 가지는 있죠.
0: 다 잘할 네. 순 없어요.
1: 기업 자체가 잘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업의 성장을 잘 되면서 그 기업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초심이라 하죠. 임팩트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실행을 하지 않고 수익 기반으로 완전히 좀 변질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지면서 이제 대표자의 태도도 좀 바뀌는 때가 종종 보더라고요.
0: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서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 이건 정말 중요하네요. 예.
1: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를 계속 검토하고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대표님.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쉐어 라이프만의 독창적인 시야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또 준비를 해

0: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1: 저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이 있을까를 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데 이제 하나님이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하자라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손해가 될 거가 뻔히 보이더라도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네.
1: 근데 얼마 전에도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제주도에 저희가 그 사회복지사님이 가끔씩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 봤는데 한 어르신이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씹는 게 이상하다 봤더니 이빨이 위아래로 두 개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틀니를 왜안 하냐, 복지관 가면 되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셔서 복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니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드는 마음이 아, 당연하죠. 얘기를 하면서도 틀니가 가격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한 700만 원. 이때 내가 나라면 무엇을 했을까가 제 시야였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짜리를 난 했을 거다라고 하면 그걸 해드려야겠다라는 게 끊임없는 저희 내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기려고 하는 게 저희 노력이고
0: 자기와의
1: 생각입니다.
0: 싸움이죠.
1: 맞습니다.
0: 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대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쉐어라이프를 운영하시는 좌민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대표이신 좌민기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새벽기도 갈 때 네. 저를 이제 안고 가서 옆에다 저는 있고 그래서 기도로 같이 어머니랑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IMF가 딱 터져서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신앙을 그 영접을 하시면서 새벽에 걸어서 가야 되는 이제 마을까지는 걸어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저를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고 다시 본인은 근무하러 하는 대로 걸어갔다가 오고 네. 했었던 모습이 제 어릴 적에 가장 큰 인상이었습니다.
0: 1997년, 98년 IMF 위기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거대한 위기가 또 대표님 가정에는 거대한 복이 되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

0: 되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계기가 있겠죠?
1: 제 전공이 법학이었는데요. 법학도들은 다 이제 사법고시를
0: 중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하러 올라갔었습니다.
0: 공부하러?
1: 네, 신림동에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5년 동안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도 사법고시 칠 때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때는 제가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에요. 한 5% 2% 안에 들어갔고 1차 때만 치면 제가 예상치 못한 점수들이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1: 맞습니다.
0: 본 시험에는 약하셨네요. 네.
1: 그래서 이게 긴장을 해서 그런가 해서 1차 시험을 한 4번 정도 치르고 한 5번째 때 뭔가 잘못됐다. 알고 봤더니 제가 긴장을 하면 난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나도 모르게 옳은 걸 옳게 읽으니까 쉬운 문제는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제가 집중해서 읽으니 이게 좀 맞추는 그래도 점수는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난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0: 엄청난 좌절이 있었겠네요.
1: 근데 그때 이 닫힌 문들을 계속 두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법고시는 닫힌 문이었는데 그 옆에 문들은 활짝 열린 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었던 게 아이러닉하게도 이 문해력 그리고 글을 읽게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글을 너무 어릴 때 늦게 배우다 보니까 책 읽는 거를 뒤늦게 좋아하게 되고 떠듬떠듬 있는 게 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사법고시에 올라가서는 1, 2년 때는 제가 그냥 오로지 학생으로 하다가 3, 4년 때는 교육하는 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하니까 누구보다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석해진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지역에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쉬어라이프를 창업하게 됐었죠.
0: 와 놀랍네요. 문해력과 난독증. 닫힌 문과 열린 문이 정반대의 길 같은데도 바로 이웃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1: 네.
0: 저희들도 계속 두들기는 것도 좋지만 열려있는 옆에 문 예,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야도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열린 문을 발견하시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열린 세계를 경험하신 거군요.
1: 네. 제일 저는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이 서울에서 공부했었던 5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혹은 나는 이걸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닐까.
0: 허송 세월을 한
1: 맞습니다.
0: 건가.
1: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았던 게 제 생일날 전후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야밤에 달이 확 떠 있을 때 편의점에 들어가요. 그 이런 자그마한 그 견과류죠. 견과류를 하나 사 먹고 싶어서 딱 샀는데 잡았는데 2,000원인 거예요. 2,000원이면 아 너무 비싼데?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집어넣으면서 나오면서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이게 돈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절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0: 정신승리를 경험하셨군요.
1: 맞습니다. 정신승리를. 예. 해서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제가 생일에 그 다음날이었는데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박스가 뭐였더니 자그마치 견과류 30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제 한동대학교 형이었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꿈을 꾸셨어요. 선교사의 꿈이었고 그때 도전하려고 하는데 정장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했었던 돈 중에 하나를 정장을 맞춰드려야지 해서 그 정장 맞춰드렸던 그 선배님이 6년이 지나서 제가 사업고시 공부한다는 걸 알고 견과류를 보내줘야겠다 해서 보냈는데 그게 하필 제 생일인 줄 모르고 보내셨고 근데 저는 그 전날 견과류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0: 네.
1: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아, 난 여기에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거고 그럼 제 이제 딜레마는 그럼 왜 이게 열리지 않았는가 열매가 열지 않았는가 왜 그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떡을 구할 때 저는 이게 이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떡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한테는 돌멩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에게 네. 어떻게 돌멩이를 주겠느냐 라고 해서 제 기도 제목은 내가 바라본 건 이건 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 여셨던 분이 내가 이건 지금은 돌인데 믿음으로써 떡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 그런 삶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대표님이 사법고시를 패스 안 하셨어도 법관들은 많이 되지만 이 쉐어라이프 같은 기업은 대표님이 아니면 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천하의 문이 열렸네요. 네,
1: 큰 위로가 됩니다.
0: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정말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한동대학교에서 학창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 한동대학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교수님들, 은사님들이라고 하죠. 저는 1학년 때 인도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로 이제 선발이 돼서 갔다 왔는데요.
0: 인도에 다녀오셨어요?
1: 맞습니다. 와. 인도 비아르주라고 해서 이 물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대부분 학생만 보내거나 하는데 아예 교수님들이 같이 가서 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었던 이제 교수님들이 솔선수범하니까 많이 배우더라고요. 돌아와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솔선수범하시고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교수님이 다시 또 선교지에 나가서 저희 애들한테 있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으셨는데 지금 포항에 계시면서 한동대생들을 많이 보시고 또 학교에도 한 번씩 가실 텐데 학창생활을 하실 때와 지금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또 다르죠?
1: 네, 다르죠. 저희는 한동대학교가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건물이 많지 않았는데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0: 지금은 놀랍니다. 꽤 많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동대학교랑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과 200%의 삶들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공동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가치관 중심으로 조금 더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아주 유연하게 하지만 본질은 확고하게 또 붙잡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 부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고 또 다음 세대 선교를 잘 해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과 아이디어 궁금한데요.
1: 저도 올해 2세 준비를 하고 있어서
0: 네, 그렇군요. 중요하죠.
1: 저희는 좀 고민이 그 기독교 분들이 자녀를 잘 출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육성을 해야 된다. 기독교에 있는 가치관, 크리스천들을 좀 많이 잘 양육하고 육성을 해야지 이것 자체가 선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출산이 전도다.
1: 맞습니다. 저도 그거 10분 공감합니다.
0: 네. 출산은커녕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도 결혼 꼭 해야 되나?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1: 맞습니다. 저는 빨리 가정을 일구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인데 27, 28쯤에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부분들 안에서 특히 가족이 주는 그 중요하고 가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선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1: 맞습니다.
0: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
1: 네.
0: 나는 내 신앙만
1: 그래서 저희 뭐 기쁨의 교회에서는 생활 선교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데요. 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선교 사역이라고 내면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에서도 선교적인 역할들을 좀 해나가고 그리고 가정들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믿음의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1: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평생 새벽 4시에 기상을 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저희 어머니 현재는 제주도에 계신데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도전도 되고요.
0: 요즘 저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님도 사용하시죠?
1: 네.
0: 세상이 너무 변해가는 것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조언과 또 축복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1: 저도 흔히 얘기하는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 플랫폼들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전에였으면은 저희가 뭐 기획이나 프로젝트 할 때 한 8명

0: 정도가 해야 될 일이 실제로 네.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챗GPT 하나랑 저랑 윤문하는 이렇게 글자가 조금 더 잘 읽히도록 하는 그 작가님 세 명이 들어간 적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했었던 곳들이 대체가 되고 그리고 반대로 정말 따뜻해 보이거나 형식적으로 좋아 보이도록 글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 보이는 그 공허함이 있구나. 그런데 반대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아무리 잘 뛰어나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지칭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없으면 얘기 주셨던 것처럼 공허함, 알맹이가 없이 그냥 형식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AI가 어떤 형식으로 표출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문제 정의를 하고 솔루션을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의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담는 건 더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봐집니다.
1: 네.
0: 근데 그 가치는 기독교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탐구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들 또 하루의 루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저도 저희 어머니랑 닮아서 새벽에 저도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요.
1: 4시에?
0: 저는 한 5시에 저도 한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네. 5시에 일어나서 전 출근을 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적는데요. 대부분 적다 보면은 그 한 1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적어지고 요새는 한 20개에서 25가지 정도가 물론 그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네.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게 저희의 루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뭔가 생각해야 될 때 약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늘 아래 내가 있는지 제가 우리가 다 인간이다 보니까 때론 욕심에 탐욕에 맞아요. 실수하고 할 때 그 그늘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늘 두려움과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하나님 그늘 아래 또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정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기와의 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이거를 내 신앙 양심상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런 자기와의 싸움 또 보이지 않는 유혹 앞에서 대표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그게 늘 고민이에요. 이 생각은 저희의 생각은 우리 내면의 양심 그리고 신앙적인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게 생각이에요. 이게 자꾸 눈을 감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양심의 소리가 점점점 음소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1: 무뎌지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근데 교과서만 봤어요 같은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
1: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좌민기 대표님의 꿈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제 어릴 적부터의 꿈은 통일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사법고시를 했었던 이유도 근데 통일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독일에서 그 통일을 했었던 베르미트 총리가 그 방한했을 때 이야기가 한국은 통일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미리 합의된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1: 독일에서?
0: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꼭 필요한 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놔야지 혼란이 없다.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꿈 때문에 법학이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도움이 돼서 언젠가는 저희가 통일을 할 때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참 생각도 못했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과 직업의 현장에서 먼 미래를 또 우리의 꿈을 통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의 꿈과

0: 기도 제목을 응원하고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쉐어라이프 좌민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또 대표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그 한나,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 한나의 기도라고 되지만 사실은 찬양이에요. 그런 다른 책들을 이런 것들 자료 찾아보면 다 이건 한나의 찬양이라 그러지 한나의 기도라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찬양 맞아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찬양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자, 한나의 기도 봅시다. 자, 1절을 우리가 보는데 자, 왜 하나님은 이 찬양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찬양이 한나가 찬양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걸 기도라고 할까? 성경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 있어요. 왜?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시대 그 문화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글로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가 해석을 이해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몇 가지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맞냐 틀리냐 물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다면 그런 그 해석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똑같다는 전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뭐냐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직접 화법이 있어. 간접 화법이 있고 해설자의 해설 같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해설자의 해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데 그게 있으니까 봅시다. 2장 25절 가보세요. 야, 25절 보면 이 25절은 2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그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곧 이르되 그 다음부터 너희가부터가 아버지의 직접 화법이야.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5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말이고요. 하되 그 뒤에

있는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의 말이거든요. 거기 마저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고요. 객관적 사실이고 그렇게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 나레이터가 이걸 평가하고 관점을 이제 기록해 주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작정하셨다. 나레이터가 이 사람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건 묻지 마세요. 전제가 나레이터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전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전제로 다시 2장 1절로 와보세요. 한나가 찬양하여 이르되 찬양이 객관적 사실인데 찬양했다고 안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나레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찬양을 찬양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 한나의 기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은 찬양이야. 그냥 이거 분명히 찬양이 맞아. 노래한 게 맞아. 그러나 그 속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그 찬양 속에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알아차리셨고 그걸 사무엘서 기록자는 기도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한나는 기도해요? 지금 이 2장 이야기는 1장 24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장으로는 2장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지만 1장 24절부터 2장 그 오늘 본문까지는 다 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장 24절부터 28절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죠.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불임이었어, 불임. 그러다가 기도를 해서 아이를 얻어요. 아들을 하나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가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한나가 21절을 보면 1장 21절을 보면 그 한나의 집이 남편 엘가나가 있고요. 그 집이 매년 성소에 올라가는데 아이가 생긴 뒤에는 한나가 안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젖되면은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고 한 몇 년 동안 안 올라갔어요. 그 젖될 때까지. 그게 한 빠르면 3년, 길면 한 5년을 봐요. 네. 그러니까 길게 잡아 아이 5살 될 때까지 안 올라가고 있다가 아이가 젖을 때는 5살이 되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랬죠. 그죠? 젖을 뗀 후에 그 끝에 보세요.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해하겠죠? 한 5살짜리 아이 손잡고 데리고 실로 성소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고 올라갔는데 그때 아이가 어렸다는 거라.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두고 돌아와야 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엄마랑 이 아이가 아들이 함께 가는 마지막 길이야. 이제 이 아이를 놓고 내려와야 돼.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자, 그리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다 그래요. 25절. 그리고 한나가 말하는 거죠. 엘리한테, 제사장 엘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전에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 27, 28절 읽어봅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0: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27절에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해서 얻었습니다. 그게 8알이야, 8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8알 한 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바꾼 게 아니라 한나가 변한 거야. 왜? 한나는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를 모르는 여자였어. 기도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겐 10 아들보다 더 좋은 남편이 있었고 또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가면 뭐 아이 하나 생기지 않겠어? 그러면서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분나라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자기 아이 못 낳는 거를 막 괄시하고 그러는 거라. 매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 한나가 여기에 이제 마음이 뒤집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요. 한나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8알로 기도해. 내가 그 아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한나가 변해요. 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원을 해요. 서원. 서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인간이 먼저 그 언약을 제시할 때 그 인간 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그 언약에 대한 제안이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서원을 했으면 이 아이 드려야 돼? 안 드려도 돼요? 드려야지. 드리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평생을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몇 년 드린 다음에 돌아오고 다시 두들려 받겠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이 몇 살이에요? 5살이야. 5살짜리 떼놓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지막 이 아이하고 함께 이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야. 뭐 물론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올라가서 그 옷도 지어갖고 올라가서 입혀주고 할 때 보긴 하지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게 마지막 길이야.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 마음은 어떻겠어? 제가 언젠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 장성한 아들, 군대 간 아들인데 이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 아들을 배웅하러 엄마와 아빠가, 엄마 아버지가 같이 나와서 이 터미널에서 배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웅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이를 안고 막 뽀뽀하고 입 맞추고 사람들 거기 다 보는데. 아이, 그냥 입대하는 자리도 아니야. 군대 가는 자리도 아니야. 군대 갔다가 군대 생활 안정적으로 하는 아이가 잠깐 휴가 맞아갖고 나와서 집에서 쉬고 들어가는 길인데 엄마는 쫓아와갖고 아이를 막 뭐 뽀뽀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저게 엄마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제대하면 다시 보면 돼. 다시 돌아올 아들이야.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큰 아이잖아. 청년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자, 5살짜리 아이. 엄마가 두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두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2장 1절부터가 찬양이 나와. 이게 찬양이냐 이거야. 겉으론 찬양이 맞아. 겉으론 노래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한나 너한테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어. 읽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를 위해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러나 떼어놔야 하는 떼놓고 가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1: 그 계

계속되는 기적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 뭐 대충하고 적당히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일생의 신앙생활 속에 한 번은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대충하고 뭐 얼렁뚱땅 기도해도 그 사람 기도 아주 놀랍게 기적적인 응답은 한 번은 주셔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기도가 계속되느냐,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그게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한나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 번의 기도 좋아요. 한 번의 기적 좋아요. 그 기적이 그걸로 끝이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지. 그래 한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일생에 그게 한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아이 없을 땐 아이 생기게 기도하고 자라서는 또 뭐 학교 들어갈 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다 한 번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야. 그게 기도 응답의 끝이라면 아이 그 사람 그 자녀는 끝난 거야.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한나 2장 1절에 이 찬양을 한나가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죠. 한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자, 한나가 왜 염려할까? 물론 아이가 어리다는 것도 있어. 그런데 아이가 자라야 할 환경이 또 문제야. 아이가 자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자, 거기 보면 그 엘리한테 맡기죠. 엘리에게 그 5살짜리 아이를 맡기거든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엘가나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고 한나의 남편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떼어놓고 이제 엘가나, 한나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혼자 누구한테 맡겨졌어요? 엘리 제사장. 그러면 이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12절 읽어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가 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여인의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집안에 맡기고 가야 돼. 여러분 안심이 돼야 안 돼. 얘가 신앙을 지킬까? 5살짜리 꼬맹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자랄지 눈에 그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 안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라.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이 사무엘은 이 행실이 나쁜, 개정전 번역은 불량자라, 불량배라 그랬는데 그 아주 불량스러운 이 엘리의 아들들을 닮지를 않는 거라. 아주 신기해. 엄마가 기르는 것도 아니야. 엄마 눈앞에서 엄마가 키우는 것도 아니야. 그 아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크는 거야. 그게 25절 보면은요. 거기 보세요. 자,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 이건 기적이야 정말. 어떻게 그 환경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으면 은총이란 말이 토브예요. 토브.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야. 그러니까 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눈에 들게 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는 인간들 속에서 엄마도 없는데 그 아이 하나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커가는 거라. 그러면 이

아이는 누가 기르고 누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지고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키워요? 이 아이의 엄마 한나를 생각해서. 한나가 찬양하는 그 속에 한나의 기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차리고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한나 네가 기도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한나에게 다섯 번 나오는 팔날이 2장 1절이 마지막이고요. 2장 1절 한나가 기도했다는 할 때 그 팔알이 한나의 다섯 번째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이라면 사무엘이 처음 등장할 때 어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는데 한나가 사무엘이 그렇게 큰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단어가 팔알이야. 이게 사무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는 첫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여호와가 사무엘이 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마음을 배웠을까 하는 거야. 엄마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물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애봇 입혀주고 아이 봐주고 그렇게 내려간 거 전부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기도를 배웠지? 하나님이 키우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그 마지막 사무엘은 네 번이 팔알이 나온다 그랬는데 마지막 팔알이 어디냐면 12장 23절 마지막이야. 자, 12장 23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거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치 않겠다. 그 기도하기를 그게 팔알이요. 사무엘에게 마지막 네 번 나오는 중에 네 번째 마지막 팔알이 이 여기야.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팔알을 그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 말은 사무엘의 이 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 보여요? 어린 사무엘을 엘리의 집안에 그 불량스러운 아이들, 그 아들들 속에 두고 떠나고 내려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래 그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엄마 한나가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그건 사무엘이 말이 아니고 사무엘의 이 말 속에는 엄마 한나가 있어.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하나님이 길어주시면 가능하지.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한나가 변한 거야. 기도 제목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한 둘 중에 하나는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한 사람은 결국 신앙 버리게 돼 있고.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나의 그 마음을 다 알고는 사무엘에게 그걸 계속해서 부어주시잖아. 그 은혜를 그 복을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한나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주는 그런 은혜예요. 엄마가 기도하냐 아버지가 기도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 더 좋다면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둘 다 기도하면 더 좋지. 그죠?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그냥 짧게 하나 더 얘기하면 역전을 가져오는 기도와 사무엘의 자녀의 인생에 역전을 가져오는 기도예요. 오늘
이 한나의 그 찬양 이 말을 보면

0: 핵심이 역전이야, 역전. 3절부터 그 10절까지 쭉 보면 계속 역전이야. 높은 자 낮추시고 낮은 자 높이시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 가난하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이 역전의 얘기가 계속돼.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이거 사무엘 얘기야 결국은. 그리고 사무엘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얘기야. 아, 야, 그 역전을 가져오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역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눈앞에서만 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떠나잖아, 다 떠나잖아. 학교 들어가니까 떠나고 직장 들어가니까 떠나고, 걔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클지 어떻게 알아요? 나쁜 사람들 만나고 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주 선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사람 눈이야 그거 뭐 못 속이겠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역전이 일어나.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굳이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생애 속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에 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4: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요. 티노 세갈이라는 현대미술가의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보통의 미술관과는 달리 벽에 그린 그림 하나 또 조각상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 전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요. 미술관 곳곳에는 작가의 의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누가 작가인지, 누가 해석자인지, 누가 관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어우러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음악으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면서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순간 미술관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시를 경험하면서 문득 기쁘더라고요. 가슴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의 작품의 한 부분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요. 그런데요. 그 뿌듯함 끝에 응? 나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아무리 세계적이지만 사람이 기획한 전시의 일부분이 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또 인간관계 우리의 감정, 꿈, 일상의 모든 것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으로 모닝프레이즈 문을 열겠습니다.

0: that you ar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비냐드 뮤직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작품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 시작했는데요. 걸작품의 가치는 작품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그 작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죠.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깨진 조각 같고 또 색칠하다만 미완성 작품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티노 세갈의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속의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락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모습보다 연약하여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후의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계절에 제들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80년 전 해방 후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고기 잡던 그물창고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와 천국 복지를 지향하는 이웃사랑,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오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세월을 걸어오면서 풍파도 고난도 시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기쁨의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거짓의 예뱀들이 AI로 교활하게 포장하여 영을 훔쳐가고 만몸과 권력으로 유혹하며 종교의 영으로 공격해오지만 1초도 방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의 맹세대로 언약을 지키며 만세의 반성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용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4세대가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고 계승하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르는 교회 80주년을 기념하여 킹덤 패밀리 운동회를 한동대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80년을 이어온 천국의 기쁨을 4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이웃과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다시 80년, 100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없어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각종 악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날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문을 열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실천하면서 담대하게 그침없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쁨의 4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호사 찬양대에 곡져 있는 기도의 항연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들은 한 핏줄로 묶인 한 가족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핏줄로 묶인 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는 설교 뻔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안다 그래요. 정말 압니까?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무한해요. 무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신비한 우주 탐험보다 신비한 예수 탐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알았다면 지행합일,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아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는 자기를 잘 속이는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요, 자기는 알곡이다, 자기는 뭐 잘 믿는다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지막 주소 때에 쭉정이 같은 죽은 믿음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4대 교회를 보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4대가 살았다 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걸림돌이 될 거예요. 걸려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야 돼. 또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육체로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격이 없고 죄투성인데도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옷을 입혀주셔서 정죄하지 않겠다, 기회를 주겠다, 더 닮아라, 예수 닮아라 이러는 거예요. 피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인 가족입니다. 죄의 모체가 뭡니까? 죄의 자궁은 욕심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욕심이 있잖아요. 탐심입니다. 이 우상 숭배, 이 욕심을 받아먹고 마음을 빼앗는 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온 세상.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뱀이었는데 온 천하를 날아다니면서 영어로, 적그리스도 영어로 온 천하를 미혹해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래 놓고 나니까 바로 성령이 끌어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바벨 40을 굶겨놓고 종교적 시험, 떡으로 성전 꼭대기, 교회 꼭대기 올라가라. 종교적 시험, 경제적 시험, 종교적 시험. 그 다음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 대통령 되면, 총리 되면, 벼슬하면 영광스럽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죠? 정치적 시험.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번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타협시키려고 할 건데. 한국처럼 그래도 믿음의 세력이 있으면은요, 함부로 못해요. 혼합, 변종, 타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느 때나 바알신, 만몬신, 이 세상 거짓 번영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대장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우리 대장입니다. 우리 부하입니다. 수족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뭐로 이깁니까? 그러면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육체로 세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수고고 시험이고 고통으로 느껴, 희생으로 느껴져요.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십자가 같은 사랑이 식어버리면 타협합니다. 편안한 길을 갑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미지근하게 합니다. 라오디기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겁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에 짐을 다 짊어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5년 전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가벼운 거다, 가벼운 거다.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생각을. 아니다, 아니다. 쉬운 거다, 쉬운 거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육체와 세상에 흉악하고 잔인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저 이게 좋은 거라고 우리 자식들을 막 목을 뽑아가지고 속 사람을 기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손녀 자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무럭무럭 자라는데 지금이 제일 이쁠 때예요. 아니, 저분도 손녀였어요. 근데 더 크게 자라면 어때요? 할아버지 또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할지 몰라요. 이를 열심히 닦아야 되겠어요. 우리 속사람을 말해, 속사람을. 나이 들었다고 속사람이 자랍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아비 부모의 심정에 이르면은 복음의 씨앗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젖먹이고 이유식하고 단단한 음식 먹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미 자기는 잘 믿는다 그러지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세상 사는 게다 육체와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로를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믿어도 완전히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기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들도 실상은 한 몸이니까, 일심동체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류가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죄와 사망 권세인데, 이기신 분이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긴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뭐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지옥 가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 돼. 그때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예수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 와서 여전히 그냥 교회 시설도 좋지 않고 체육도 하고, 사은품 지금 저도 3일 전부터 금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도 못 받으면 또 금식이 지금 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는 분들 여기 없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연약한지 몰라요. 저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야 나를 어떻게 보나 진짜. 다 똑같아요. 이 육체의 성향 이거를 뱀이 아킬레스건을 물어 뜯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씨가 돼야 되는데 남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으로 원래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썩지 않는 영생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바치고 할렐루야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건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부활인 거 십자가에 죽어 사흘 만에 부활. 그래서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오늘날 지식인들이라고는 최고로 앞서가는 슈퍼리치 슈퍼엘리트들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노화와 이 생명 이 질병의 속도를 따라잡아가지고 잘하면 영생할 수 있다 2045년이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ree예요. The tree of good and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식이 계속 증폭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인류의 지식이 폭발합니까? 지식이 많아야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편안한 시대 같지만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덫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덫 바깥에서 세상 그냥 올무 덫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성 이게 그냥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상현실이라고 보고 보이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이 눈이 열리는 것, 열어주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겨야 정상인데 죄를 이겨야 되고 사망을 이겨야 정상인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냐. 첫사람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육체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가봇 됐다고 떠나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품을 하고 찢어 뽑고 뭐 주름을 펴고 뭐 전신 성형 수술해도요. 글쎄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은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D입니다. 다 뒤집니다. 그러니 우리날 개수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루라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이 원죄의 죗값으로 내어준 죽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먼저십니까? 피가 썩었어요. 당뇨가 아니라도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이거를 사람이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혀주시는 이유는 뭐냐?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육체로는 안 돼요. 구약은 그걸 다 안 된다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유대인이든지 뭐 뭐든지 뭐 다 죄인이에요. 이방인이든지 예수로 옷 입을 때 그 피의 옷 가죽옷을 입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천국을 빼앗겼을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피로 만든 흠없는 짐승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천국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원입니다. 만물이 거기에서 나오고 근원에서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면은 이 만유 인력을 법칙을 능가하는 만유 성령의 법칙 만유 전능한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 여러분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지 이 세상에 만유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지를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밟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 위에 있다, 내 육체는 육체로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위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미 나는 천국에 가 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 있다. 그 새 예루살렘 내 몸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썩지 않잖아요. 영광의 몸이나 신령한 몸이라 하잖아요. 물질과 공간은 이동 자유자재로 하고 생각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위를 걷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죄와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아픈 분들은 그 길을 바라봐야 돼. 죽음이 더러운 분들은 그 길을 바라봐야 돼. 그래, 어차피 죽지만은요, 아픔과 통곡과 고통과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의식인 거예요. 지상과 육체, 세상의식을 뛰어넘어서 천상의식, 성령의식, 천국의식, 부활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 것을 잡은 마귀를 복수하는 거라고요. 춤추라고요. 하도 마귀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육체로는 안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은사도 받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더 비참하고 더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 흉내 내면 되는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흉내 내면 되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흉내를 내는, 처음에는 연기가 서투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린 양의 피에 가죽 옷을 입고 죄와 사망 권세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이렇게 찬송했어요. 찬송가 350장인데 반주자 딱 한번 위치해 주시고 탁 띄워주시고 후렴까지 1절 2절을 부를 건데, 아, 2절 3절을 부를 건데 여러분 잘 불러줄 수 있겠어요? 그럼 해병대 박수 준비해요. 시작. 우리들이 입을 것은, 아멘.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용상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될 것까 한번

승리의식이 이 땅이나 육체나 세상에 있지 않아요. 뭐 이란을 폭격해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주호식이 전에 아마겟돈도 보세요. 새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서 온 천하를 미혹하는 그런 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칼로, 미사일로, 핵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이 오셔야 이스라엘에 평화가 와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오신다고요. 성경을 환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승리의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에게 총사령관이고 제가 그래도 여기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저도 좀 노력하고 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가장 최전방에서 앞장서서 외치는 분들 보세요. 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신났어 지금. 남은 한 발 빠지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인상 발을 들면 돼. 또 마음이 무너져. 용상. 할렐루야. 이것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시고 골수에 박아 넣어야 돼.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안 걸린 분도 있죠. 그러나 계속 외쳐보자고요. 이것이 사단을 복수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후

눌리지 마세요. 육체가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은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 헬라어로 헤노테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혈육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피로 한 목적, 한 부르심, 한 가족, 혈육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착이 어마어마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에요. 혈육의 애착이잖아요. 이거 건드려 미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혈육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혈육.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육체로 생각하니까. 세상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많이 뛰어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까요? 유익 맞습니다. 육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리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다 교회가 지금 육체의식, 세상의식, 지상의식으로 묶여 있으니까 천국의 복음,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이에요. 더 세상이 진동 흔들리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금을 딱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다니까죠.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물과 피를 쏟았구나. 이 사랑을 받고 있어.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육체의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피의 사랑이 흐른다고 뭐 잘 민다고 우리가 뭐 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쓰고 분투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성질머리 나오잖아요. 성깔 나오잖아요. 아, 나만 나오는구나. 저는요, 저희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모나 자식들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비난하지 마세요. 바보짓 하는 게 바보짓. 정말 바보짓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지 마세요. 지상에 그리스도가 한 몸된 교회도 얼마나 서로 다툽니까? 별것도 아닌 닭뼈슬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차라리 고생을 택하세요. 차라리 희생을 택하세요. 대단한 희생도 아닙니다. 이걸 기꺼이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아, 이 필요하다 싶어서 높여주실지도 몰라요. 수준도 안 되는데, 연단도 안 받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종교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이 아니옵시다.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신령한 협동조합이 돼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파당을 지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협동조합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 야,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좀 걱정합니다. 아마 분명히 싸울 거야.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은. 잘 아시네.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제가 출장 갈 때 해외나 이렇게 출장 가면 교역자들 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로 설교 잘하는 우리 본목사는 다 앉아있잖아요. 인물도 잘났어. 그런데 어때요? 갈 때 내가 뭐라 앉았습니까? 동생들이니까. 야 아들아, 싸우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와요. 와가지고 또 확인해요. 싸웠나? 안 싸운대요. 안 싸우기는 뭐 안 싸워.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서로 시기 질투. 속으로 싸우는, 속으로.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났으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될 수밖에 없느냐? 열방의 생수의 강 향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야죠. 승리의식이 넘쳐야죠. 세상에 가서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

투자하고 주식 잘못 투자하고 막 괴롭고 미치고 막 또 더 막 건강검진에 더 괴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여기 와서는 하늘의 승리와 안식과 영광으로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뉴스 보면 이런 소리 됩니까? 이 진리를 주님이 외치고 계셔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일본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협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제와 싸우기 때문에, 욕심과 싸우기 때문에 군대 가족입니다. 군대 가족, 그냥 가족이 아니라 군인 가족이고 제사장 가족입니다. 우리 포항이 자랑하는 귀신 잡는 해병대 그 가보세요. 해병대 그 뭐 군무원들이나 장교들 가족 가면 어째요? 다르잖아요. 벌써 비상 걸렸고는 딱 당년대 여기잖아요. 싸제 가족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중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고 명합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지시라면 탁탁 알아들어서 한 팀으로 싸워야 되는데 감독이 이야기하면 외면해버리고 또 수비수가 골키퍼 하고 싶다 그러고 골키퍼가 공격수 하고 싶다는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100% 지죠.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데 그리스도 일심동체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느냐,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일심이 동체같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 빼고는 다요 이심동체더라고요. 아니 이심이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결혼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신랑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깨끗하게 씻어놓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빛나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반짝이는 건 다 여러분 다 보석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 영원히 빛나는,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따른 선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교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래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계에 지금 교계 뛰어든지 지금 전임 사역자 뛰어든지 30년 넘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여기 어른 장로님 물어보세요. 교육자들 권사님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상교회만 기쁜 거고 천상교회만 안식이에요. 천상교회만 승리가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지상교회는 어떨까요? 주님 오실 때 계속 이럴 겁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지금 몸이 어때요? 젊은 사람은 좀 낫겠지만 나이 들어가니까 70, 80, 또 여러분도 제 나이 돼 보세요. 어때요? 무릎이 안 아픕니까? 와, 죄송한 장로님, 너무 관리를 잘하셨어. 오도리에 저 삼겹살 꺼먹으러 갑시다. 저도 흰머리란 건 제 사절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살짝 바르고 왔어요. 이게 한 해 한 해 다르잖아요. 연세 드시니까. 젊은이들이요, 자네들은 안 그럴 것 같지? 절대다. 하나 되는 거. 지상교회가 지상의 몸이 육신이 자꾸 병들고 낡아져 가잖아요. 육신 장막 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 되는 육신 장막 성전은 영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하시면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잔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와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대부분 다 육체와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같이 믿었지만 이와 담대하게 항상 길을 열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되어 왔고 이제 분명히 이방인의 때가 점점 차갑니다. 야곱족 속에 남은 자들을 구원해가지고 추수를 완성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눈에 안 보이는 화살입니다. 영적인 화살이에요. 왜 쏩니까? 우리들의 죄와 싸우는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찢어는 게,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발기는 거예요. 갈기라고 찢어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세력이 강해지면 짓밟고요. 불화살의 종류를 들어볼까요? 서운함의 불화살, 비교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음란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 자존심의 불화살, 울분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사람마다 불화살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단 딱 보고 얘는 어디가 틈인지 딱 쏘면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저도 막 합니다. 가족이라도 이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절대로 발작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발작 버튼인지 몰랐어요. 아, 좋은 선생님 만났습니다. 격려합니다. 그것까지 상처받아 보더라고.

발작을 해가지고 교회 6개월 안 나와요. 아, 이분은 이게 발작 버튼이구나.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안 누릅니다. 그냥 조심합니다. 예. 책망 못 견딥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려면 책망받지 않을 만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었게 됐을 때, 박 목사 그때 좀 나를 때려패고 좀 그래서라도 좀 제대로 믿게 하지. 그럴 겁니다. 이런 불화살들이요,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뭐 행복하다 기분 좋다 그러지만 행복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성이더라고요. 인생을 드리면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제물로 드렸으니까. 제물 위에 불이 붙고 제물 위에 제물을 드린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지니까 오히려 더 시험 많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요셉도 채색옷 기름 부음 받았지, 다윗도 기름 부음, 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지, 다 고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때? 영광이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기쁜 거네. 생각이 바꿔지고 생각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니까 대박 났네, 대박 났네. 따라 합시다. 영광인 줄 알아라.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뭐 잘한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즐겁게 지고 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좀 상처받고 삐져가 또 주저앉아 대부분은. 괜찮아요. 전진하세요. 저도 그렇게 전진해 왔어요. 처음에는 상처난 작은 감정으로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서운한 작은 말로 말 한마디로 느껴져. 처음에는 어떤 서운한 표정 정도로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면 묵상에 들어갑니다. 왜 저랬지?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 지펴지는 거예요. 원수가 집요하게 불화살을 쏘는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쏘는데 그게 묵상이 들어가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때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음란, 괴로움, 비난, 외로움,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미워지죠.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때요? 딱 사로잡혀봐요. 불 지펴봐요. 귀신 지펴본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영혼육을 다 컨트롤하게 되는 단계는 극소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환영하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다 속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에덴 농사처럼 잘 가꾸려면 항상 기뻐하세요. 잘 지켜진 증거입니다. 모든 지각에 따른 평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잘 지켜진 증거입니다. 담대하면 잘 지켜진 증거예요. 거침없으면 잘 지켜진 증거예요. 쉽고 가벼우면 잘 지켜진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복음 자랑하지 못합니다. 전하면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대부분은 또 두려워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아 이거 하면 고생한다. 근데 고생 끝이에요. 간단해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전신갑 주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도우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 돕는 마나임 하늘의 천군 천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는 하나님의 불꽃 같고 바람 같은 영들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도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을 무방비 상태로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냐. 불이 지펴집니다. 생각이 불 지펴져요. 감정이 불지펴집니다. 관계가 불탑니다. 가정이 불탑니다. 교회가 불탑니다. 나라도 불탑니다. 온 세상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숨겨둔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따라 싸우려고 딱 남은 자로 하면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품, 주의 담력, 주의 옷을 입기 위한 과정이 육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영적 전선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다 낙심하고 눌려있는데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인 거야. 기회. 담대함을 내시고 가세요. 저를 흉내내고 오세요. 저를 예수님 흉내낼 테니까 사도도 흉내낼 테니까 할렐루야. 1초도 방심하지 계속 나갈 거예요. 또 눌릴 거면 눌리지 마세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지각이 또 하늘의 평강을 옷 입고 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라떼

교육자들 보면 라떼는 그랬는데 요새는 다르더라고요. 라떼는 라떼 커피 마시고 제가 그들을 어때요? 축복합니다. 관용합니다. 넓어졌어요. 내 큰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빠다 생각하는 거예요. 품으니까 되더라고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오히려 라떼는 라떼를 이러면 상처받아요. 알겠죠? 자녀 세대들 청년들이요, 여러분도 우리처럼 나이 들고 흰머리 생기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그 어른 세대들 낡은 세대로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되고 또 존경 못할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라도 존경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의 대한민국 이 정도 환경과 이 정도 교회 위치에 사는 건 여러분 누구 덕분입니까? 어른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시대로 돌아가면 그 정도 못합니다. 지금 훨씬 더 정교하고 많은 지식들을 코치하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 세대에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찬양과 열심히, 요즘 얼마나 다음 세대 잘합니까?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일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시대는, 나라는, 민족은 그리스도 한몸된 교회가 가는 것만큼, 만복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만큼 그 시대와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산이 있는 동네의 마지막 최후의 보름 거예요. 죄와 피날까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 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먼저 우리 입술에 바꾸는 세웁시다. 습관적으로 내가 제일 잘 믿어, 내가 제일 잘 나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적 교만입니다. 서로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삼가합시다. 비난보다 격려합시다. 정죄보다 기도합시다. 음원보다 감사합시다.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입술에 파수꾼 습관이 있습니다. 다 저도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습관 고칩시다. 그리고 살리는 말 아니면 많이 담으십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둘째,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난 감정이 앞섭니다. 서운한 감정이 앞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불화살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마음이라도 성령께서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체육대회.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내 스타일, 내 개성이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이 있습니다만 주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모였습니다. 제가 일본의 협력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저는 배신당할 각오하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정말 신뢰합니까? 한 번에 안 되지만은 우리도 많은 짐이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우리 진정성이 느껴지면 협력하죠. 세 분, 네 분, 막 다섯 팀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도우신다고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빠져 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제가 걸려봤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천국길, 복음길 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또 감당할 만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도 가시고, 그러나 복음, 영원한 복음,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뭘 합니까? 그저 그냥 빨리 건강하게 오랫동안 오래 잘 사는 내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중에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천국 같잖아요? 아닙니다. 때가 아까워요. 세상과 짝하여 우리 삶에 제가 왕노릇하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늘 막 호들갑 떨면 안 돼요. 누리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체육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달픈 세상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하면 재벌이고 정치가고 뭐 권력자고 인기인이라도 다 근심염려 투석이지만은 빼앗기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보석, 지혜의 보석이 가득 차면은 내면의 부유함인 이걸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뒤로 후퇴하지 말고 한 팀으로 서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을 들고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이세요. 확산, 확장, 확대, 담대하게 돌파하여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자들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만가지 은혜와 복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가 구세주인 것을, 공급자인 것을, 만복 거린 것을 입증하여 주시고 치유의 근원인 것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우리는 육체가 되어 세상의 정욕적인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사랑, 그 사랑으로 자족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은 헛되고 헛된 육체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한심한 짓을 해왔는데 이제 철들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끈을 쏘는 사랑을 옷 입혀주셔서 육체와 세상에 결박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잘못 사용한 몸과 마음 때문에 몸에 중한 병이 들고 마음의 공황장애나 두려움이나 우울증이 온 분들 회복될지어다. 생수의 강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공급이 임할지어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아멘. 주의 백성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손들에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이 도시를 사용하셔서 만가지 은혜와 복이 부어질지어.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차 안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련회에서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들 기억하시나요?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아온 소리에 90년대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가 포항에 찾아옵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리는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 나로부터 시작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온 소리엘. 잊고 지냈던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세대가 함께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0: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

0: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정감이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미 태산이 되어서 넘어갈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포기했을 수 있는 남편과 자녀들, 또 기도하는 사람, 이번이라고 달라질까? 자, 오늘 포함하면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날 가서 성령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까요? 물론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태산을 넘어가야 하는 요사의 입장은 우리보다 더 막막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막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는 요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사 1장 2절 3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는데요.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두 단어가. 하나는 2절에 가라.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것. 하나님은 요사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 있어도 가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딱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지요.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대책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막막해할 때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라. 두 번째 3절을 보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는 것,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밟아야 줍니다. 밟아야 줘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장만 하지 말고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여리고를 밟아야 돼요. 부담되는 아이도 밟아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서 그 땅을 밟는 믿음은 더 필요합니다. 이걸 속에 만세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요수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내가 주겠다고 경계를 지어줍니다. 경계를 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가나안 지경을 다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비슷하게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때는 많이 뺏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이 있다고 무조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가서 밟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서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으로 행진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지난주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늘 빛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변질되면 제자리 오는 거야. 예,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변질은요, 정의를 내리면 영적으로 밀려서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 밀려난 거거든.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자신을 좀 돌아보셨나요?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변질된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자세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진 음식이어도 변질되면 버립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매매하는 자네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덮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는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집어 엎을 정도로 변질되었는데 당사자들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저러지?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신명기 14장 24절 26절인데요.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장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나 소를 끌고 그 먼 길 가기 너무 힘들잖아.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돈을 써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사의 근거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강도짓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전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영향력도 여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뭐냐면 내 삶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그게 아니, 그런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아무 일이 아니랍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변질은 성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도 심각하게 변질되었는데요. 헤르만 다빙크 얘기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네. 뽑아야 하고 끊임없이 가지를 쳐야 하고 인도와 돌봄을 받아야 하고 건설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잡초를 계속 뽑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잡초, 안목의 정욕이라는 잡초, 이생의 자랑이라는 잡초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잖아요. 쑥쑥 들어옵니다. TV 보다가 쑥 들어오고, 누구랑 얘기하다가 쑥 들어오고, 길 가다가 쑥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끝없이 뽑아야 됩니다. 가만히 내려오면 변질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변질된 주요한 이유가 뭐였죠? 돈이었어요, 돈. 장사를 허락했어요? 돈을 받아요. 장사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교묘하게 도와요. 양이나 소를 끌고 정성스럽게 힘들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검역관에게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그럼 영락없이 불합격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뜰에 가서 소를 사고 양을 사요. 다 합격이야. 장사를 잘 되게 해줘요. 그리고 돈을 챙기는 겁니다. 은밀하게 장사를 도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강도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화폐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게가 정확하고 은의 함량이 높은 그렇지만 화폐에 우상이 그려져 있었던 두로 화폐를 성전세로 내는 화폐로 공인을 한 겁니다. 그 돈만 받아. 딴 돈 안 받아. 돈을 추구하면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읽진 않습니다. 두 진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죠. 오늘날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 둘 다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둘 다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한 주인에게도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충성을 해보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 금방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둘 다 되더라. 이 얘기는 한 주인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변질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변질을 안다고 해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도 돌아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 좀 변질됐구나. 그리고 고개를 꺼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봤으면 근데 안 돌아서지면 진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돌아설 마음을 주십시오. 회개용을 부어주십시오.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계속 변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변질은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내가 변질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변질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났어요. 자, 사사기 2장인데요. 자,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는데요.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사사기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광야에서도 변질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변질했어요. 가난 정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변질됐어요. 변질된 얘기가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알을 섬깁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사사에게 순종하지는 않아요? 않아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합니다. 그 신 앞에 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17절에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너무 빨리 변질되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면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속히 떠날 수 있어요. 속히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변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 난 변질 안 됐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변질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온통 변질된 사람이 얘기야. 그러니 우리라고 변질 안 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제사장 못지않게 신가가 변질되어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에베소로 이렇게 아시아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 중지이기도 하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세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저기는 히에라볼리, 여기는 골로세, 여기는 라오디게아예요. 거리가 한 뭐 다 추정치가 다른데 한 11km 정도 혹은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이 별로 없어요. 다 끌어와야 돼요. 두 군데서 끌어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고 골로세에서 끌어와요. 히에라볼리는 지금 현재 지명은 파묵갈레입니다. 목화의 성기라는 뜻인데요. 거기는 온천이 나와요. 온천에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면 그 물을 석관의 수로로 만들어갖고 11km를 이제 그 흘러서 라오디게아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출발할 때 아무리 뜨거워도 11km를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찬물은 아니지만 많이 식어버리겠죠.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로 흘러온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11km 흘러오면 아주 물이 기분 나쁜 물이에요. 마시기 싫은, 마실 수도 없어요. 석회수가 너무 많아갖고. 예. 이 물은 주로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금융과 은행, 이 고도로 발달한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뭐 런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금융 허브 도시였어요. 또 라오디게아는요, 금은 양털 생산으로 유명했는데요. 양털을 이용해서 모직물과

0: 면직물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발달했고요. 검은 양모로 만든 의복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그게 이제 라오디게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었습니다. 성수실에 가시면 기억나시죠? 그 저기 쇼핑몰 나가면 뭐 팝니까? 주로 면직물을 많이 팔아요. 예. 그리고 라오디게에는 의과대학이 있고요. 콜로니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생산지였습니다. 자, 근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주 13년과 61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여러분, 지진으로 하면 도시가 무너지면요, 복구병이 어마어마합니다. 복구 잘 못해요. 너무 많이 무너지면 복구를 포기하고 딴 데 가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두 번의 지진을 맞았을 때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 대주겠다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돈이 엄청 많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미지근함이에요. 하나는 부유함이에요. 미지근함, 부유함. 자,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성도 중에도 부자가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재정이 매우 넉넉했겠죠. 자, 이렇게 부자가 많은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100% 책망이에요.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는 4대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일부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칭찬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기를 좋아하시고 칭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왜 라오디게 교회는 어디를 둘러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야단만 치고 끝났어요. 도대체 라오디게 교회가 어땠길래 하나님은 칭찬을 하나도 안 하고 책망만 하셨나?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0: 15절 시작은 이렇게 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근데 이거는 라오디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일곱 교회 가운데 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안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림잡아 하는 얘기입니까?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15절을 읽으면서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봤어요. 자, 15절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15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네 행위 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지난 1년간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아는 것을 근거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읽어보면 라오디게 교인들의 자의식과 성령이 보시는 건요,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까지 생각이, 스스로의 평가가 다를 수 있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데요. 그건 뒤에가 살피고요. 자, 어쨌든 성령께서 보신 라오디게 교회는 어땠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했어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 미지근하면 어때? 그것도 뭐 신앙의 형태인데 나는 뭐 이렇게 살지만 아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라오디게 교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미지근하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미지근한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매튜엘리라는 신학자는요, 미지근하거나 냉담한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쩌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라오디게 교인처럼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했거든요.

0: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붙잡고 바알도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딱 서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는 뭐 바알이라는 신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있겠죠? 이거를 하나님 쪽으로 확 가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 한 발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림없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한 발, 하나님에게 한 발을 두고 마음으로 난 여기까지는 한다. 요 이상은 절대로 안 넘어간다. 라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어놓은 선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다 그어놓고 진리가 뭐라고 말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관심이 없어.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했어요. 요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 한국 교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비슷해요. 한국 너무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냥 불평을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이요.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5%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거의 다 5% 안에 들어갑니다. 진짜 잘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슷해졌어요.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자신을 안 던집니다. 적극적으로 순종 안 해요. 희생 없습니다. 헌신 내 이긴 아니야.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떠나가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냐? 주님이 못 봤다고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리에 딱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한 곳에 딱 서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눈도장은 계속 찍어요. 저 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 잘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교회 안의 구성원을 보면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은 10%, 살짝 자는 사람은 80%. 지금도 살짝 자는 사람이 있는데 푹 자는 사람이 10%. 10%의 교인이 사실은 교회를 끌고 간다고 말해요. 80%가 살짝 자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죠?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살짝 졸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푹 자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10%요. 그런데 푹 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깨우면 신경질 냅니다. 왜 자는데 깨우냐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미지근하고 냉담한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90%잖아.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수치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미지근한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1: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0: 예.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될 거다. 토해버린다는 말은 너희의 기도와 기도를 내가 받지 않겠다. 토해버린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혐오한다. 제발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미지근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지는 이제 17절에서 볼 텐데 자, 그 전에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미지근해졌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미지근하지는 않았어요. 유독 이 교회가 미지근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0: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 네.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로 부자였어요. 실제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고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유함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뭘 갖다 줬냐면 안정감을 갖다 줬어요. 안정감. 그리고 그 안정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게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안정돼요. 안정돼요. 우리는요, 안정감을 누리는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건요, 무엇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가?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노후가 잘 준비돼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안락한 집이 있어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좋은 직장 때문입니까? 안정된 사업입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없이 제 앞가림하고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립니까? 물론 이런 안정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정감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안정감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삶의 안정감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이전처럼 안 찾아요. 돈 없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삶이 불안정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랐는데요,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는데요, 필요가 채워졌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상황이 해결이 되었어요. 안정적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사는 별 지장이 없어졌어. 미지근해지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안정감은 거짓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둬요. 그거 계속 쳐다봅니다. 집에 안정감을 주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생각하고 나갈 때 집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걸 계속 우리는 집착하게 돼 있고, 그걸 붙잡게 돼 있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감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정감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이 안정감은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안정감에 속아서 미지근해지고 우리 문제없다, 우리 잘 살고 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의 실체를 성령님이 보시고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를 성령께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17절 다시 보시면, 자, 앞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의식이에요. 뭐죠?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자, 어디부터는 성령이 보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뭐지요? 권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놓인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권고하고 가련하다. 자, 권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비참하다. 그 다음에 가련한다는 말은 너무 가엾고 불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잖아. 난 문제없다 그러잖아. 성령이 보시

0: 뭐죠? 너무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네 모습 내가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곤고하다, 가련하다는 단어를 묵상하는데요.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롯이었어요. 여러분, 롯은 자기를 돌봐줬던 작은아버지죠. 아브라함을 그냥 뒤로 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해 가다가 소돔까지 갔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다가 그 소돔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재산 다 잃었죠. 아내 다 잃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난 친딸하고 관계를 해서 아들 두 명을 낳았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지근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괜찮다, 문제없다,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성령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앞에서 보여지는 롯의 모습이 이게 롯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던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산 것 다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여운가를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미리 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너무 곤고하다. 네 모습은 너무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요. 빈곤하다, 구걸하다 그런 뜻인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부자라 그러잖아.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 성령은요, 네 진짜 가난하구나. 왜 그럴까요? 미지근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산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말 안 믿었어요. 오직 세상만 위해 살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성경이 보니까 완전 빈털터리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누가요? 미지근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눈이 멀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경고도 못 봐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봅니다. 하늘의 영광도 못 봐요. 세상 흐름은 잘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식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먹방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해. 이게 뭐예요? 눈이 먼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요, 다른 얘기는 진짜 입에 침 튀기고 가다가 영적인 얘기하면 갑자기 입이 탁 다물어지는 게 내라면 내 상태가 어떠냐? 영적으로 미지근한 거예요. 눈 멀었다. 그 다음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었다. 옷이 없어요. 아니 벌거벗고 있어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에 또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태. 누가요? 미지근한 사람이. 성경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문제없다 그럽니다. 최악의 상태로 살죠. 가련하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게 혹시 내 모습이라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근데 로드교교의 자의식은 뭡니까?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관계없다. 그래서 17절 맨 끝부분으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요. 몰라요. 이만큼 비참한데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었다. 복을 많이 주셨다. 자녀도 잘 되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미지근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모습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께서 권하세요. 18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권함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1: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0: 18절을 잘 보시면

같은 단어가 세 번 반복되죠? 뭐죠? 사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 뭘 사라는겁니까?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사라.

0: 우리가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다 뭘 지불합니까? 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안 사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런 것만 사죠. 차도 사죠. 그냥 삽니까? 가치를, 값을 치러야 돼. 집도 사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다 사지 않습니까? 모두 살려면 뭘 치러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돼. 아마 라오디게 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물건 사는 데는 값을 계속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시니까 이거 사는 데는 값을 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 사라, 옷 사라, 안약 사라 이거예요. 그래야 네 영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금 사는 방법이 다르고 옷 사는 방법이 다르고 안약 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값을 치르고 꼭 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러분 옷 사는 거, 책 사는 거, 뭐 반찬 사는 거 다 사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꼭 사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값을 치러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 이거는 절대로 안 삽니다. 다른 거는 다 값을 치르고 사지만 영적인 것은 값을 안 치러요. 안 사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하고 가련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못 보고 볼거벗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값을 치르고 사지 않으면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일에 값을 치르는 사람이 많나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TV는 보고 놀러는 잘 다니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데 가치를 못 느끼니까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딱 사진으로 찍어갖고 화면에 띄워주면 우리 다 기겁하고 자빠질 겁니다. 다 문제가 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축복 주셨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면요 어쩜 우리 다 놀라 자빠질지 몰라요. 미지근한 건 뭔가 문제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0: 성령께서는 권면하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다음 얘기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와 책망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지 뭐 망가든 뭐 죽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징계가 아니고 침묵이에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면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심판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감의 뿌리를 세상에 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정감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0: 이런 말입니다. 권면하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20절 말씀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내가 너를 찾아갈게. 문 열어.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은 사실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0: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낸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라디아 교인들은요, 세상 바라보고 사느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네 마음 놓고 할 때 문 열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열면 들어간다. 너와 먹을 거야. 너 다시 회복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망치로 두드립니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두드립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놓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옵니까? 형체를 갖고 찾아옵니까? 여러분, 성령이 찾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가요. 찬양할 때도 말씀하세요. 성경 읽을 때도 말씀하세요. 말씀 나눔할 때도 다가오십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떨 때는 죄를 지적함으로,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함으로, 어떨 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열어라 이거예요.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가 회복이 되면 이 미지근함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0: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기라 그러잖아. 이겨라. 뭔 얘기입니까? 너네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잖아. 이겨라. 이기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 안 하고 있으면 이기란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너가 졌기 때문에 미지근해진 거야. 너 이겨야 돼, 이제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영적인 것을 값을 치르고 사고 내가 너에게 다가가면 마음은 열면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싸우며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안 싸웠나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게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죠. 우리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패배해서 미지근해지면 우리의 상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곤고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이기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제 약한 부분은 알죠. 어떤 부분에 내가 밀렸는가도 제가 다 알아요. 사단은 내게 찾아와서 자꾸 그 길로 가라고 내한테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제가 알아요. 아, 이놈이 또 내한테 생각을 집어넣네? 그 생각이 딱 들으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밀어내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정직해야지. 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긴다. 순종이 최선이야.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다. 정결해야 된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길 수 있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밀렸구나, 변질됐구나, 제자리에 가야지. 그러면 다시 변질된 자리로 가라고 그쪽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밀어내야 됩니다.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니네도 이기면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0: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귀 없는 분 계십니까? 네, 귀 없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분은 있어요. 안 듣는 분은 있어요. 여러분, 왜 귀를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상태는 진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담기면요, 힘이 납니다.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요, 아무리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 성경께서 이런 얘기를 읽어보게 똑같이 하셨을까요?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립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일어서게 만듭니까? 회개하게 만듭니까? 그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의 문제를 진다라고 쫙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시는 마지막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들어라. 이게 살 길이야. 벗어날 길이야. 들어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미지근해져서 토해버리고 싶은 변질된 라오디게아 교인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이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무슨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 극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6: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진정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말의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행그론 찬송 첫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태 합창단이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를 때 혹은 다시는 마주칠 것 같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행할 때 당신은 집에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휴가 중에 있을 때와 일상적인 하루를 지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중 앞에서와 닫힌 문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까지도 위험해진다.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우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다양한 삶의 일부분을 잠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훌륭한 대사가 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Back to the Bible 콜텟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 일생 복권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노아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충성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플루트 앙상블 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찬송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강이나 호수, 연못에서 물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물 위로 얼굴이 비칩니다.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에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우리들의 행동은 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행동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데요. 나 자신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이 생각에 동의를 하느냐? 여기에 동의한 비율이 불과 20.6%였습니다. 반대로 부양 책임에 반대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47.6%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을 처음 시작한 2007년만 해도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2.6%였는데 불과 20년도 안 된 지금 그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효율성이랍니다. 실리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다 보니 그 잣대가 어느새 나와 부모의 관계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게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부모를 멀리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른 세대를 보는 시선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인간됨의 도리라는 것은 부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아름답게 그 삶을 지켜드리는 자녀의 도리일까요? 이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저는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34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자 개인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 아주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돈스러운 시기 중에 하나죠. 바로 그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잣집 가정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룹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이 가정과 마을에 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은 말라가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합니다. 자, 도대체 이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때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잣집 가장이 나름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흉년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잠시 이민을 가자.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풍족하다고 하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생각은 잠시만 머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빨리 돌아오자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정착을 하는데 내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낯선 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정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외국인 젊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처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선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자,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던 그때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끝나고 그곳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때가 왔대더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국인 두 며느리를 불러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을 데려갈 순 없구나.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인생은 젊고 살 날이 많으니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때 두 며느리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재차 시어머니의 그 강권에 의해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반드시 어머니 옆에 있겠다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선언해요. 이 당시만 해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원래 생존 기반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가장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두 사람이 가는 모습이 어땠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 이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짝 붙어갔다는 뜻이에요. 늙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사연을 옛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젊은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걸어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응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 피곤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누가 배려하는 게 큰 겁니까? 늙은 나오미가

배려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젊은 롯입니까? 젊은 롯이죠. 자, 이 롯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젊으니까 베들레헴에 자기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빨리 오세요. 내 보폭에 내 속도에 맞추라고 자기 어머니를 재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빨리 걸을 수 있지만 늙은 그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포기하고 힘겨워하는 그 어머니의 걸음에 자신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요즘 현대인들이 수용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비난할까요? 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데 느리게 걷는 사람에게 빨리 갈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폭을 맞춘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효율적인 룻의 동행 덕분에 룻과 나오미는 안전하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룻이 보여준 보폭의 맞춤이 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적응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고 쓸모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시선이 가장 비참하게 내리꽂히는 곳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때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해서 쩔쩔매고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다가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경제적 실리, 효율성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효율을 이유로 부모님의 보폭을 외면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훗날 우리가 그렇게 밀려나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언젠가 내 자녀가 나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핵심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린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인들이 우리의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속도에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과

어른들의 세대의 발걸음에 우리가 기꺼이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면 귀찮지요. 별로 나한테 소득이 없지요. 네, 여러분, 세상은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대형 마트들이 지금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이 마트는 거꾸로 매장 한 편에 느린 계산대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린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래야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느릴 때 부모가 우리의 걸음에 맞춰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느려진 부모의 발걸음에 맞춰줄 차례이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한 걸음이 부모님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진짜로 사람 되게, 어른 되게 만들어주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룻이 보여준 보폭의 맞춤으로 우리 가정,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복된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술렁거렸을까요?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년 전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배고파 죽어가는 때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이 집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았던 이 집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외국으로 떠났어요. 마치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갈때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니네처럼 이렇게 힘들게 궁상맞게 안살 거야. 더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떠날 때 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때 큰 소리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늙고 지치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저거 10년 전에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 마을의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향해 그동안 가졌던 섭섭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 속에 냉소와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인 나오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눈빛과 그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름값도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냉소 가운데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온 두 사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룻기 2장 3절에 두 사람의 근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외국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씬거리냐? 전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섭섭함도 있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있었지만 아예 그들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외국 며느리와 찾아온 나오미를 그냥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열심이고 성실한 삶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때 나에게 조금만 투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줘서 또 그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 내 인생은 망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신의 아픔을 부모에게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을 정죄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동안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왜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 과거의 정죄와 굴레로부터 언제까지 갇혀 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야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허물 대신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를 기꺼이 맞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결단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삶도 바로 당신의 삶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내미셨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번쩍 안아주시고 박수치며

0: 기다려줬던 손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그 손, 이제는 힘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떨리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과거의 흉터와 굴곡이 있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대신 꼭 잡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이 준엄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부모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블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레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세상에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0: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사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하고 그 가는 여정 속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6절에 어떤 사람은 영생, 어떤 사람은 영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인생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일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옆에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바로 창원 소망원 원장님이시고 창원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성 목사님이십니다. 찬양을 들으신 후에 귀한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채미가 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

0: 최미의 갈보리 십자가이었습니다.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앞에는 귀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을 제가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만 뵈고 갔다가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뵈는 것 같은데.
1: 예.
0: 네. 제가 목사님을 우리 창원 소망원의 원장님이시고 창원 교도소의 교정 이원으로 헌신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소개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1: 예.
0: 네. 그러면 우리 창원 소망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방송국에 올 때 우리 이제 가족분이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저 가족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창원 소망원은 93년도에
0: 네네네.
1: 예, 93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
0: 네.
1: 설립이 되어질 때의 목적이 어떤 복지시설이나 사회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마지막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기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회 복지법인은 아니고 개인신고시설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0: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랬고

0: 일반 복지 시설이 아니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1: 알코올 중독자라도 정신과에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좀 유별난 사람이라 그럴까요?
0: 네네네네.
1: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가정이 어려워서 일반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는 사람들, 다양하게 이 사회에서 제도권에서 또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돌아봐 줄 수 없는.
0: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는 좀 저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이제 외면하는 가족도 그렇고 법태들이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분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소망에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형 집행 정지자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받아줘서 마지막을 잘 이렇게 챙겨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1: 그 아내와 딸 아들입니다.
0: 아, 일남일녀.
1: 예예.
0: 그럼 오늘 오신 오는 분은 이제 저 부인 사모님하고
1: 큰 딸하고.
0: 따님이 큰 따님이세요?
1: 예.
0: 따님이 큰 따님.
1: 예예. 아들이 큰 둘째. 딸이고 아들이.
0: 아, 그러시구나.
1: 예.
0: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소망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정말 사각지역에 있는 그래서 누군가 돌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좀 죽음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분들이 텐데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형집행 정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얼마 살 사람이 아니다 판명받은 사람들 오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다시만 교정위원으로서 교정사역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도소에서 가습방자들이 보호자가 없으면 가습방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예, 뭐 연구자가 없거나 연구자가 있어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누군가가 보호자가 우선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가습방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그 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자원교도소에서 이제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돌아봐주기 시작했는데
0: 네네네.
1: 전국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전국 교도소로 이제 이렇게 전근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 각 교도소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한 500명 이상 돌아가셨죠.
0: 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 2005년도부터입니다.
0: 벌써 21년째네요.
1: 예, 예.
0: 그럼 뭐 한 500명 정도가 걸쳐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 그 연구가 없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1: 예, 연구가 있어도 관계가 이제 단절된 분들이죠.
0: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그 인생의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 등등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사모님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1: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0: 아멘.
1: 예.
0: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정사고를 하는 목사다 보니까 사모님과 가족이 이렇게 기도로 또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지 않으면은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근 21년 동안 이 사역을 특히 형집행 정지자들 뭐 등등 섬긴 걸 보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1: 뭐 집사람도 좀 힘든 부분이 많았겠지만은
0: 네네네.
1: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0: 할렐루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집사님 한다면 저도 어렵겠죠. 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정 사역을 이제 사역 중에 이제 뭐 일반 사역도 있지. 교정 사역이라는 게 이제 뭐 근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자매 결혼도 있고 또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있고 상담 등등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렇다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지만 또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겠지만 특히 형집행 정지 될 정도로면서 출소해서 갈 데가 없는 지병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는 분들의

0: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교도소에서도 난감해하고 본인들도 난감해하고 이럴 때 이분들을 그 섬기게 된 어떤 동기가 있지 않겠는가? 형 집행 정지자들을 받아들이는
1: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든 경제적인 조건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관계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돌아봐 줄 수 없는 사각지대거든요.
0: 그렇죠.
1: 돌아봐 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0: 네.
1: 또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 사람이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벗어나면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가 군대로 생각하면은 바다에서 싸워야 할 일을 육군이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해군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0: 아하.
1: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0: 아멘.
1: 예, 늘 그런 마음이 들고 충분히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충분한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0: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주셨고
1: 예.
0: 정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편견을 가져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그렇지.
0: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보다는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인생 막바지에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지.
0: 네. 그들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국은 천국 소망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형 집행정지자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한편으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한평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는 일을 해라.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또 지병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정신적인 질환도 그렇고 그럴 때 사역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는지요?
1: 다양한 사람들이죠.
0: 네.
1: 지금까지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돌아봐 보면서 그 다양한 성격이나 다양한 성향 또 사람 문화 연령대가 다 다르잖아요.
0: 네네네.
1: 남녀가 다 다르고 다르지만은 한 번도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0: 아멘.
1: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돌아봐 주지 아니하면은 돌아봐 줄 데가 없는 거예요.
0: 아, 네.
1: 여기냐면 저희 교회와 소망원이 낙동강 옆에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강에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 밑 서울 밑에는 어정부도 있고,
0: 네, 그렇죠.
1: 차원도 있지만 우리 소망원 밑에는 마을도 없고 낙동강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 받아주면은 길은 하나입니다. 낙동강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0: 결국 벼랑 끝이네요.
1: 예,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보면은 지금까지 감당 못하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0: 아멘.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만 하면은 미리 겁을 내니까 못 하는 그렇지.
0: 그렇죠.
1: 결단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냥 걱정은 돼도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이 풀리져 나가요.
0: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감당 못할 것이 없다고 이제 그랬지.
1: 예, 예.
0: 그래. 그러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또 기억 남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많지요.
0: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의 싸움이 나서 부인을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판을

0: 살인으로 초속 살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5개월 만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1: 아하.
0: 참 안타까운 거예요.
1: 네네네네.
0: 5개월 후에 자기가 병 걸려 죽을 사람이 그 때를 모르고
1: 그렇죠.
0: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1: 아이고
0: 그게 우리 인간의 참 그 한계고 어리석어요.
1: 맞아요.
0: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그것도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0: 하나님은 나 때문에 참 십자가를 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1: 네네네.
0: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안 많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 5개월만 참았으면은 그 아내의
1: 면하고.
0: 보살핌으로
1: 그렇죠.
0: 편안하게 떠날 수가 있었는데,
1: 아이고.
0: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엄마를 죽이는 현장에서 바라봤던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1: 큰 상처.
0: 자기가 5개월 후에 죽고, 부인을 살해하고, 참 그런 일들이 참 가슴 아픈 게 참
1: 그런 이야기들
0: 그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 장례 절차를 마칠 때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0: 장례를 치루어서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공해 때문에 이제 하장장 내에서 이제 유골을 이렇게 뿌리기도
1: 네네네네네.
0: 하고 원다골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좋은 바다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찬송하고 부리고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 장례를 주로 보면은 그분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데는 와서 하루 만에 죽을 때도 있고
1: 아.
0: 오다가 사망하는 때도 있고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뭐 두 달 정도.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한 2개월
1: 아.
0: 2~3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1: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0: 크게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관계가 맺을 건 없지만 참 육신을 가지고 살아 우리 인간의 참 한계가 세상에서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삶에 끈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을 쳤지만
1: 음흠.
0: 마지막 떠날 때는 아무도 누가 나를 음흠. 치료해 주는지 누가 나를 내 사후의 장례를 누가 치료해 주는지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 그 참 인간의 그 허무합니다.
1: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모두 헛되고 헛되어도다 그랬지만은 이제 12장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을 중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은밀한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늘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는 그 사역을 교정사역 중에서도 형집행 정지를 오고 갈 데 없는 영혼들을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는 사역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 우리 인생 죽음 앞에서 네네.
0: 그 늘 죽음 앞에 살지요.
1: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행집행정지라든지 가습방자라든지 교정시설에서 관계되어지는 분들이 그분들은 특별하게 10년도 15년 7년 후에 갑작시리 가족들이 나타나서 행직을 찾다 보면은 네. 소망원에서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1: 네네.
0: 왜냐하면은 또 철없는 시절에는 부모가 정말 부모 간의 상처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살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도 자녀를 낳고 보니까 부모를 찾아와요. 그런 것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와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어디서 와서 어떤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6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기록을 해요. 일기를 씁니다. 26년 동안.
1: 네네네네.
0: 일기를 쓰고 그 서류를 그대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1: 네네네네.
0: 그거를 갖다가 작년에 내가 이거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한계가
1: 네네네.
0: 있어서
1: 네네네네.
0: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1: 아하.
0: 그 서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서류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게 내 기억에 한계가 없으니까
1: 네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0: 네, 그러면 언제쯤 여기 왔는지를 알면은
1: 네네네.
0: 서류를 찾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고
1: 네네네.
0: 그다음에 일기를 쓰듯이 계속 기록해 이 사람이 며칠 어떻게 와서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돌아

0: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기록해 딱 내보이면은
1: 그렇죠.
0: 그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 상처가 내한테 공격이 안 되지지.
1: 그렇죠.
0: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갖다가 내한테 위로받으려고 쏟아놓고 가는 거지. 우리한테 좀 일찍 알려줬으면은 우리 아버지 볼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달리려고 내를 공격하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는데 막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우리 세상 문화 속에서 가뜩이 요즘 있는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처져 있다 보니까 제가 바라볼 때는 교도소 뭐 어제도 교도소 가서 이제 1년에 5번 어제 미결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1: 네.
0: 점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게 떨어져요.
1: 네.
0: 외면합니다.
1: 그렇죠.
0: 전에는 교도소의 그 예배를 서로 좀 드리려고 참 성도들이 경쟁을 하다시피 했는데
1: 네.
0: 요즘은 아무도 안 알려고 했어.
1: 이제 교정사이 점점
0: 그렇습니다. 갈수록 갈수록 더 사회는 국민 소득은 높아지고 문화는 발달하는데 섬기고 약자들을 돌아봐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지 먼저 앞장서야 될 성도들이
1: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죽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천국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도 볼 때에 고아 과부 옥에 갇힌 자를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 그게 있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돌보고 하나님 은혜를 볼수록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돌봐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미약해지고 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건데 끝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한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만은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들이 어떤 범죄 현장에서 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그 법정에서 뭐 증인이나 변론인으로서 본 적도 없고 또 교도소에서 직원으로서 또 그들과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단지 병들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어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가나 사회나 또 가족이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봐 주게 되는데 그분에게 손 한번 잡고 기도문 할 때 눈 한번 마주칠 때에 오는 그 감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항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있었던 그 동일한 그 긍휼함을 내가 느낄 때에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1: 아멘.
0: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1: 아멘. 아멘.
0: 아, 저분들 돌볼 때 오는 그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그 긍휼함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는 마음의 상처가 아픔으로 드러나지만
1: 네네네.
0: 그 남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릴 때에 그 마음에 그 긍휼함 다음에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은 말할 수 없거든요.
1: 아멘.
0: 예, 그러면서 병원을 이렇게 나오면은 온 천하가 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1: 아멘.
0: 네,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게 해주려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돌아보면은 그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다 몰아주고 그 복을 안 가지고 가는 거 보면은 그게 참 마음이
1: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든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거기서는 평안과 위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렇지.
1: 아, 우리 목사님께 기어 나와 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오늘 목사님 일정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저희 그것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너무나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 많이 있고 제가 한번 또 참고 소망으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1: 지금까지 창원 소망원 원장님이시고 창원교

0: 노소 교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성 목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김광현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청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위험도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지만 해외에 처음 나가서 여행을 갈 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그래서 전문 가이드를 고용해요. 돈을 주고서라도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여행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전문 가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봤더니 정죄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이 정죄의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정죄의 공격입니다. 이 정죄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죄의 공격은 이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막상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원치 않았는데 비난의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어떠냐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지 야 잊어버려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귓가에 또 들려져요.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때 들었던 마음의 상처, 이 정죄의 공격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억울하게 당하는 오해들, 이런 공격, 정죄의 공격을 받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유명 연예인이었다가 이 나쁜 소문, 때로는 거짓 소문이 참 많잖아요.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연예인들이요, 감당을 하지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봐요. 이게 다 정죄의 공격입니다. 정죄. 이 정죄의 공격은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16세기에 카톨릭 지도층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옳은 일이었고 타당한 일이었고 그리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세력들이 이 마틴 루터에게도 정죄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뭔데 종교개혁을 하니? 너는 죄가 없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공격이구나 하고 그냥 잘 버텨내면 괜찮은데 때로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기도 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마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정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넌 이것이 잘못됐어.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냥 얘기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와 정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골마서 병이 되고 병증이 나타나죠. 사실 현대 우리 과학이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정말 편리해졌고 의학도 많이 발달했고 실제적인 양약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죄와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우울증 하나를 잡아내지를 못해요. 자, 우울증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들이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하나는 우울감 혹은 우울감정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차이 있었냐면 이게 우울감정이 들 때 빨리 회복이 되어지면 이걸 우울감 혹은 우울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꼬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돌아오면 정상이 되는 것처럼 감정이 회복되면 괜찮아요. 그냥 우울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큰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냐면 우울했던 감정이 쭉 늘어났다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게 며칠 갑니다. 일주일 이상 가거나 4일 이상 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울증이라고 표현해요.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봤더니 대한민국 남한의 인원수 중에 50% 이상이 우울감정을 경험을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혹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통계가 되느냐 봤더니 36.8%가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경험이 있거나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심각한 나라인가 좀 따져봤더니 OECD 국가 중에 1위래요. 우울증 1위. 그러면 OECD 국가 외에는 어떠냐? 거기는 조금 못 살다 보니까 조사

시차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OECD 국가 1위 우울증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의 공격을 받으면 휘청휘청한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영원히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삶에 지쳐서 삶에 묻혀서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삶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처럼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쁘고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사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목적과 내 방식과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본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6절 이하에 보면 감동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면 사람들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옆에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이왕재 목사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길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 억지는 아닌 것 같고 감동 따라서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적 있으시죠? 네, 있을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겠다. 다시 회개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섬겨야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은 단순한 감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다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할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만 받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결심은 했는데 계속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반응하는,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서 떠납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순종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감동에 순종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생기면 하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확신이 서면 하겠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느라고 평생을 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고레스를 통해서 던져줬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잠자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감동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틀림없을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실제 이루도록 우리를 감동 속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마음에 담겨진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동이 왔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동을 주셔서 일어난 자들을 이제 일어났으니까 네 알아서 해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받고 일어났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일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할 때 뭐 이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돈을 모았겠습니까? 이들이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들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도와주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은근 패밀리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강점기 때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 일본 사람들이 돌아오는 분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줬다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능력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공급하시고 환경을 바꿔야 되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목녀를 하는 것에, 교회의 어떤 일에 섬기는 것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면, 예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 속에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에스라서 전체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가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순종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미루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상공갈대 이름 배우셨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그의 삶에 간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간증이 없어요. 목장에 가서 목장 나눔에 초점이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던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할 말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언제 생깁니까? 간증은 언제 생깁니까? 순종할 때 생깁니다. 순종하면 간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간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그 일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틀림없이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근데 감동이 왔어요. 근데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이

0: 여러분 이거는 뭐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언제나 감동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감동을 너무 쉽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쉽게 버려요. 에이, 몰라, 부담돼,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났던 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야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고민해 보니까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아, 안 될 것 같아. 그거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셨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손해일까요? 부담일까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좀 읽으면서 확인 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벨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 긴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 새로운 터전을 세운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안고 살아갔던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는 부담되고 힘든 일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실 때 부담이라고 힘이 드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일에 반응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들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신 감동. 뭐 대단한 감동만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저 사람 만나서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감동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사람처럼 메모해 놓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줘야 되겠다든지 작지만 뭐 돈 봉투 10만 원짜리라도 내가 전달해 줘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아휴 바쁜데 뭐 부담되는데 흘려버린 게 있다면 오늘 다시 생각해 보시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주셨던 감동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눠보면서 서로 기도도 부탁하고 서로 축복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당신과 의견이 같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 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인 것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은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파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리로 이단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었던 신학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레온의 찬송은 경배 찬송으로 시작하겠는데요.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사로 한국교회 역사의 큰 어른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삼위일체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찬송 홀로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저의 스승이시며 한국교회 예배음악에 평생 헌신하셨던 김두환 장로님이 곡을 붙이셨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제로 한 찬송을 몇곡 선곡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베냐민 슈몰크 목사의 유명한 찬송이죠. 이 부부가 죽음보다 참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두 자녀를 집에 두고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부부 앞에 화재로 전소된 집과 두 아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울부짖던 슈물크 목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서울 챔머 싱어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다음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후암 선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몽골에서 북방 선교를 감당하셨던 김성호 목사님의 찬송입니다. 납북 대신 선친 김유연 목사님의 유업을 받드는 사역이라 생각하시고 은퇴 후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김성호 목사님은 북방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의 전략적 측면을 한국 교회에 제시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음악 작곡협회 이사장을 지내셨던 주성희 교수님의 곡은 이 귀한 목사님의 찬송시를 더 높은 차원의 찬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이 1545년 작사한 시편 찬송인 날 구속하신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찬송인데요. 루터와는 달리 천주교의 모든 예전을 거부하였던 칼빈이 루터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회중들이 드리는 찬송에 큰 은혜를 받고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회중 찬송을 적용하면서 운율 10편만으로 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궁중 시인이었던 마로의 도모로 만든 제네바 시편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찬송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 자신도 시편을 의역하여 가사를 만드는데 이 찬송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은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적 구원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들을 드릴 수 있었듯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영적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신약의 성화 과정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늘 새로워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늘 더해가야 합니다. 내 주

배신추를 참 사랑하고 페더스턴 여사가 16세의 청소년기에 회심하고 이 시를 써서 LA에 사는 숙모에게 보내져서 고든에 의해 곡이 붙여진 찬송입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노성애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그 유명한 김보은 작곡가의 찬송입니다.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면서 헌신의 찬송으로 은혜가 넘치는 찬송인데요. 원래는 반음이 높은 내림마장조로 작곡이 되었고, 도입부를 남성 유니슨으로 강력한 강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후렴도 합창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은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되면서 편곡하여 회중 찬송으로 부르기 좋게 만들어진 은혜의 찬송입니다. 오늘은 해만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인생의 골짜기 광야를 지나며 외로움도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며 사는 새로운 인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모두 모두 귀중한 분들이죠. 귀한 은혜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찬양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탕자처럼 헤매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본향의 위로를 받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벽에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주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포기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인생을 무너뜨린다고 생각됩니다. 실패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함은 인생의 회복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의 힘이 자라기 시작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물질에서 출애굽,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 이웃,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만물이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주위의 친구들의 기도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시간, 희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 스승님, 자녀들, 이웃들, 친구 모두 모두 사랑해요.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곁에 계셨고 주님이 걸음을 맞추셨고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갈피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안양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피아노 조엘리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유학길에 오르던 날 공항 출국장 앞에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짐을 부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데 아버지는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셨다가 이내 붉어진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괜히 공항의 높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셨죠. 잘 다녀와라, 건강해라,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로막혀 끝내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뭘 그렇게까지 우시나 싶어 무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타국에서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결국 그때 아버지가 삼키셨던 그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울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 든든한 위로가 또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보며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고요. 우리가 넘어져 아파할 때 혹은 홀로 먼 길을 떠나 외로워할 때 차마 말을 잊지 못할 만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하며 그분도 저 하늘 위에서 뜨거운 눈물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려진 누군가의 눈물 덕분이라는 사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피아노 제프 닐슨, 그리고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기에 이끌려 고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 하나 없이 투명하게 씻긴 파란 하늘,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는 따스한 햇살까지 평범한 듯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 제게는 완벽한 우월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엔 입가에 맴도는 고백이 있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요. 거창한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을 깨워 이 아름다운 계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비아 트리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은혜라 파페라 가수 한아린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습관이나 어떤 고집 같은 게 원인이죠. 그런데요, 이런 치우침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외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데서 생겨나죠. 그래서 골고루라는 이 따스한 말을 자꾸 되뇌고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참 좋은 친구 삼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비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허탄한 세대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다만 성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0380님 사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380님 사연인데요. 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제가 듣고, 저는 듣잖아요. 네,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듣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을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또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네, 그랬던 사연입니다. 예, 0380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뭐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치는 중에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들리셨다면, 그런데 주를 떠나 있다면, 교회 나간 지가 무슨 방학도 아니고 한참 지났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진정 살만하는 인생인 걸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주 안에 생수 마시며, 네, 그렇게 같이 천국길 가자고요. 그리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영혼이 잠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도대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오래 묵상했던 게 이 사연 구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분별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 많은 이슈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별거 아닌 거였어요. 아니, 우리 저 뇌에 구멍 날 줄 알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무슨 양파처럼 튀겨진다,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온갖 뭐 이런저런 말들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아, 그땐 제가 잘 몰랐었네요 라고 해야 상식 아닙니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뭐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해야 하고 또 긍휼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사연은요. 8727님 사연이에요. 심지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 친구,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 그리고 방송 가족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8727님 사연이에요. 872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정 나누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없으면요 서로 나누고, 하나 더 가졌다면 그 반 좀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 돼서 그렇게 살자고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닿고 부비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보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고 잠기면 부패하죠. 바람도 흐릅니다. 그 바람이 막혀 멈춘다면 오염돼서 불쾌한 공기로 가득할 겁니다. 움직여 나아갈 때 생동하고 신선하죠. 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계절, 이 5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업고 단디 단바람 흠뻑 맞이하며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지나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올려져 가시니의 원어의 뜻은 들어 올려 높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평범한 이동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 올라 즉위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라지심이 아니라 통치의 자리로 나아가신 대관식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덮었던 구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처럼 예수님을 감싼 구름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선언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천은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선포임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진하님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신 후 제자들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재림의 약속을 품은 새 시작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역의 약속입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승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임을 되새기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조은님의 인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요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이 멀어지신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붙드시는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승천주의를 보내며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충실히 살아내는 신앙,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오소서 마라나타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5월 17일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듣고 오신 찬양, 오프닝 찬양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류수영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망의 바다 크리스마스 마인드로 준비된 곡입니다. 요셉의 노래 함께 하시죠. How could it be?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우리 팔복에 이어지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CBS TV 선정은의 베스트 찬양 중에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여덟 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고요. 많은 이들에게 나눔이 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요. 우리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지금의 5월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온맘 다해 찬양드리면 좋겠어요. 요돌레이야 하늘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요돌송과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나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가장 귀한 악기 우리의 목소리로 유들숭과 함께 들려진 찬양 너무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듀엣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소리의 땅끝까지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나의 선생은 하나인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참 스승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처럼 우리 배움의 길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난 스승이 되어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나실 때요,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우리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소리를 음성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교통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 주일 되세요. 승리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0: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간만에 아동부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부분을 설교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이를 일어나라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울먹울먹하며,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너무 황당해진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이의 담임 교사가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선생님 왈, 목사님, 그 어린이가 짓궂긴 해도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목사님이 이제는 교육위원장 장로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어린이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어린이들이 이렇습니까? 그러자 교육위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무너졌든지 공사비용 얼마 들지 몰라도 제가 헌금해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경의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에서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조영희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일만 스승이 많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일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인 군사부일체 스승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몽학선생이죠. 물론 주인 혹은 상관의 자녀들을 이 노예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자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대환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교사의 모범이 된 바울 사도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냥 스승은요, 지식만 전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정성으로 키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약도 먹지 않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인간이 되어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것은 그를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는 어쩌면 아이를 잉태하게 낳는 것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아파 키우고 낳았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사람에게 아,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조금 이따 구해줄게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마시고 한숨 돌린 후에 구해줄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소방대원보다 더 긴박한 심정으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허경화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는 주 동방현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 아비의 심정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귀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5, 6학년 소년부를 맡았었는데 한 반에 선생님이 사실 무척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결석도 종종 하시고 오시는 날에도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 분당 공부는 무척이나 짧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그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인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좋겠구나. 선생님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거요?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때우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정말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시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기본 요건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생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저는 이미 선생님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참 민망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이런 지하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고요.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교회 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위대한 인물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회 학교 선생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엘샤인과 강찬님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새 컵 사러 갈까? 네. 아이는 웃으며 새 컵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정죄 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운전할 때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판단만 고집한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리 가게 되면 다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화곡중앙교회 다음 세대 앨범 가운데 그대 돌아와줘요, 그리고 지선의 어서 돌아오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대요. 아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훗날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영안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음을

어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 이런 것들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속이 상해서요,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주님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지 그 먼지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히 찌른 그런 조언이죠. 이 선배 전도자는 T인 것 같습니다. MBTI T인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버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처를 털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절로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들여서 만든 인쇄소가 불타버리면서 7년치 번역 원고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캐리는 오히려 슬픔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두루 다니면서 뿌린 씨앗들은 인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어느 순회 전도자는 어느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숙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잠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 마을에서는 그 앞에 마을, 첫 마을에서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박대당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난 처음 본다. 야, 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곳에서의 먼지 털기가 다른 곳에서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지를 터는 것까지며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비워진 발걸음 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현의 내가 주인 삼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뭐 그렇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심술궂은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느꼈던 죄책감에서 오는 환청과 공포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노인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닥 아래 완벽하게 숨깁니다. 경찰이 탁 들이닥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이요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귀에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사실 이 소리는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포와 당혹스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구경하더니 와 놀랍다 누가 그린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화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거나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당황하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을 위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었고 어쩌면 구경꾼보다 더 못한 죄와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호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지식을 위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오직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구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셀림이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안셀림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환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벨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안셀림의 기도문 어떠셨어요? 다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인 기도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요.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 자동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아멘. 달빛 마을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인지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미식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컴플리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마리스 칼바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남궁송곡의 걸어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디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튠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시 와이너즈의 쉐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상황에 지금 고난에 닥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막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의 상황,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남한의 계속해서 지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감사였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참 흔합니다만 별로 잘 사용을 안 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지도자 에게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갈 그 힘을 감사의 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동북삼성에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이런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와 한 줄의 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들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엄요한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결단하십니다. 이 통독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북한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자세한 간증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독학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막 다잡고 결단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통독을 결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서 통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통독학교지 엉망이었어. 엉망. 아, 왜 저럴 거면 통독학교에 있지?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면 되는데 왜 있지? 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3일 저녁을 이제 통독 마친 후에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3개월 동안 사실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기도가 하나님 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땅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이 통독하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때부터 막 들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 1년 과정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늘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 마칠 즈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명한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열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필리핀에 성경 통독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독 과정이 마쳐지고 필리핀 컨퍼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필리핀 통독학교 초기 멤버로 나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챙겨갔던 돈을 막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이 그 장벽을 허물어 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앉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 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시고

0: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에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훈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그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도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은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늙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막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한 작은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정말 모든 순간 걸음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것 같습니다.
1: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그 학교 시간 가운데 배웠던 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요한 전도사님,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엄요한 전도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강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시내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이 지속된 18개 나라의 홍역 확진 사례는 74,340건으로 2024년에 57,800건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전체 홍역 보고국 아동인구 가운데 이들 국가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확진 사례는 전체 약 30%를 차지해 분쟁국 아동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15개 나라 분쟁국에서 14,36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의료체계 붕괴로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국제 원조 축소와 백신 허위 정보 확산, 의료시설 공격, 보건 시스템 붕괴 등으로 분쟁 지역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수 예방 접종과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의 퇴역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유인 달 탐사와 우주 거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등에 따르면 중국은 텐궁 핵심 묘들인 텐허에 추가 확장 모듈을 연결해 현재 T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 텐허와 실험 모듈 원텐, 멍텐 외에 핵심 모듈 1개와 실험 모듈 2개를 추가해 총 6개 모듈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성인데요. 완공시 전체 질량은 현재 7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났고 상주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이 텐궁 확장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텐궁은 최근 유엔 우주3국과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지금까지 텐궁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실험과 26차례 우주유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9시간 6분 동안 우주유영에 성공해 기존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착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륙선 개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초 착륙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달 탐사 능력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 시내에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보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익숙했던 평양 거리 풍경이 개인 차량 증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외국인 방문객 증언을 토대로 평양 시내 호텔과 랑랑시장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파는 주요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100대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의 도시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료 주차장이 등장했고 최근 김정은이 방문한 신설 병원에는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택시용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량 증가 배경으로 개인 차량 구매 허용

정책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면허 소지자가 국가 인증 판매점을 통해 가구당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소비를 국영 유통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 거리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BMW와 아우디 차량도 포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자동차 관련 수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평화경제연구소는 북한 자가용 차량 수가 내년에 2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란 문제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의 역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은 라파엘 그로시, 미첼 바첼레트, 레베카 그린스판, 마키살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남미 출신 후보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지역 안배 관례가 강해 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과 이란 핵협상 등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없이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 한 명은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됩니다. 또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신설됐는데요. 해경은 비밀 어창 설치 등으로 어획량을 축소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원자로 두세 개를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냉각 시스템과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38노스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해당 선박이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의 출항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큘라급 잠수함 설계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배수량과 규모 면에서 러시아 아큘라급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큘라급은 OK-650 계열 가압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르사 마요르호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입니다. 38노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농축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양사가 지구 저궤도에 군집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협력 구상을 밝히며 우주 데이터 센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2, 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데이터센터용 위성 100만 기

CPU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우주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현재 플래닛 랩스와 함께 AI용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시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앤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했고 메타도 위성 태양광 에너지 기술 기업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전력 부족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당위원회가 온실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주민들이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과 나무, 현금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는데요. 장마당에서는 잡관목 한 단 가격이 북한 돈 2만 원 수준인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사업인 온실농장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작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채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평 온실 남새 농장의 난방 부족으로 채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각 세대에 석탄 1kg씩을 바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난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2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의 하늘도 종일 맑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8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쓰여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와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평화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까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로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괴테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교육시킬 때에 엄격과 인자로서 괴테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괴테의 모친을 만나본 후에 그 인물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괴테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비로소 괴테가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오솔

0: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추발에 있는 밥 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앓는 애한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루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어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메들리. 우리 주님께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함경북도 어랑과 청진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과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땅을 처음 밟으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정착의 여정들, 은혜의 여정들, 그 걸음이 있었는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의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북녘 땅에서 새벽녘에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진분들, 함경북도 분들, 어랑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여기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다섯 달 됐는데 한국 땅에 네. 와서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뭐라지요? 자유민주 국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북한에서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2: 네.
1: 뭐 잘못 말하면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유민주 국가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특히 하느님이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거 없고 가정도 다 잘 해놓고 지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 차려놓고 있어요.
2: 네.
1: 나라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모든 북한 우리 부모 형제든 되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 다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땅에 와주세요. 중국에도 아직까지 말 듣기는 한국 땅에는 한국 땅에 있는 것만큼 중국 땅에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2: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엄청 기대해요.
2: 같이 여행도 다니고.
1: 그렇죠.
2: 우리 아라 선생님은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예, 저도 같아요. 통일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2: 네.
3: 아직도 북한 나라는 아직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길만 있으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모으니까 그나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굶지 말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에 아직도 뭐 탈북민들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2: 네,
3: 건너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선을 타서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나의 어떤 시선,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1: 예.
0: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나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책 있으면은 뭐 바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는 잘 몰랐던 거, 지금 그 중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게 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와가지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0: 맞아.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송을 두번 됐을 때도 걔는 그 보혜부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예. 그 주기도문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많이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짬만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이게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손잡고 많이 기도해요. 예,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가 살려주더라고요. 예,
0: 기도빨이지.
1: 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의주에서도 빨리 청진으로 가게 됐고, 청진에서도 도망갈 그 길을 또 열어주고, 예, 다 하느님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 햇빛 같은 분이시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1: 저는 지금도 별빛 교회에 다니니까 하느님이 별빛처럼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우리한테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은 하느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한국 땅에 정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나가겠어요.
0: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길 가운데, 한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했는데, 나누었던 소망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들이, 소망의 씨앗들이 꼭 움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오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방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해, 복된 설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하면서 2부 순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화를 내리시기 원한다 하라.

아멘. 은혜와 평안, 평화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정착 몇 년 차죠, 대표님?
1: 이제는 17년 차가 되어 옵니다.
0: 17년 차요.
1: 네, 7월 달이면 만 17년 됩니다. 와.
0: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계신데.
1: 맞아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20년. 와, 대단하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거.
0: 이게 하루하루 내 돈 내 산 하는 게 많아서. 네. 정말 내 돈 내 산 대표님의 그 가지수가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
1: 그렇죠.
0: 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셨어요.
1: 그랬죠. 맞아요.
0: 그래서 전 화장을 좀 하셨나?
1: 안경을 지금 바꿨어요, 이번에 또.
0: 안경을 바꾸셨어요?
1: 사실 안경을 제가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꾸더라도 원래 쓰던 안경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안경 거의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0: 10개 벌써?
1: 그중에서 북한에서 끼던 안경도 있거든요.
0: 어머 세상에. 오늘 그럼 그 안경에 대한 내 돈 내 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 3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네. 거기 이제 안경 매점이 꽤 많아요. 안경 캐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많고

0: 안경 알도 그렇고 또 저만 쪽으로 가격도 좀 다양한 데다가 잘만 말하면
1: 네.
0: 또 디스카운트 그잘 할인시켜줘요. 제가 38만 원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6만 원을 깎아버렸잖아요. 32만 원.
1: 이게 테에서부터
0: 네.
1: 렌즈, 교정을 시켜주는 이 렌즈까지 하신 거죠?
0: 다 했죠. 예. 테이도 하고 렌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테도 요즘에 싸고 잘 나와요. 네, 이거 한국 테거든요. 그전에 제가 외국
1: 네.
0: 테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1: 네.
0: 아니에요. 요즘 한국 테도 꽤잘 나와요. 그리고 안경 알 자체가요, 이게
1: 네.
0: 다초점 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다초점.
0: 예, 위에는 먼 데도 볼수 있고
1: 네.
0: 아래는 책볼 때도 볼수 있으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이 도수가 다르잖아요. 안경에서 위에 부분은 마이너스고 아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이게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그전 같으면
1: 네.
0: 뭐 먼데 갈 때는 이제 안경 끼다가 책볼 때는 벗고서 돋보기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 그쵸.
0: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 또 제가 작심하고
1: 네.
0: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변색. 그러니까
1: 변색이
0: 색안경 되는 거죠.
1: 그런 뜻이군요.
0: 네, 변색. 색안경인데 밖에 나가면 색, 밤 색깔면서 새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워 좋은 색깔이요. 어떤 그런 색깔 나는 안경이에요.
1: 아니, 이게 우리
0: 네.
1: 북녘 주민분들이 또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디지털 안경도 아니고 뭔가 좀 화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얘가 알아서 초점도 바꿔주고 변색되는 건 저도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0: 글쎄, 근데 변색은 북한에도 예전에 있잖아요. 위화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중국산도
1: 있어요.
0: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질이 좋지 않죠.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변색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근데
1: 그쵸.
0: 북한 건 제가 그때 변색 써봤었거든요. 근데 인차인차 변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순간에 그래서 색깔 딱 변하고 또 그다음에 실내 들어오면 바로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안경 기술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사실 안경도 안경인데 아까 전에 그
0: 네.
1: 6만 원이나 할인 받으신
0: 네.
1: 건가요?
0: 아까 그분이 제가 고정 쪽으로 다녀요. 그게 이제는 왜냐하면
1: 아,
0: 안경을 여러 군데 가지 않게 하다 나니까 그분이 또 저를
1: 단골이군요.
0: 단골처럼 보죠. 그래서
1: 네.
0: 이분도 안경 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할때 됐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격 이쪽에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책자 있어요. 책자 보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다가 제가 테두 딱 골랐고 안경도 이런 거 하겠다니까. 근데 기본 중요한 건 안경이 도수 뭘 끼나 하는 거 그동안 또 변했을까 봐다또
1: 네.
0: 보잖아요. 참 좋은 기기 안경 기기가 참 좋아요 이게.
1: 눈 이렇게 도수 측정하고
0: 네,
1: 시력
0: 측정하는 거
1: 측정하고 하는
0: 맞죠.
1: 게
0: 예.
1: 탁탁탁 하면은 바로
0: 그렇죠.
1: 그냥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상점 가면 그런 걸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경점에서 이 기계로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그저 두 군데가 있었어요.
1: 안경점이요.
0: 안경점 그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는
1: 네.
0: 지방 보면 안경점 그 기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안경 장사꾼들이 안경을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수가 안경 그 알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고 도수는 또 플러스 도빼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렇게 간격도 막 이게 차이가 간격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끼보다가 맞으면 끼는 거고 검사해서 낀다는 건 몰랐어요.
1: 그럼 북에서 가져오신 안경이 그렇게
0: 그런
1: 장마당에서 사신
0: 거죠. 제가
1: 거예요?
0: 오자마자 제가 안경점 가서 그 안경 보여주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이 안경 끼지 말라고 눈더 나빠진다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금 집에 있는데 보관용인데 통일되게 되면 제가 그걸
1: 네.
0: 이제 한번 또어좀 북한 그 가져왔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좀또좀 전시 한번 해보려고.
1: 와, 아니 이게 사람
0: 네.
1: 눈이, 그러니까 발도 양발의 크기가
0: 맞습니다.
1: 다르듯이 사람 눈도 양쪽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왼쪽, 오른쪽이
0: 맞아요. 다
1: 그
0: 달라요. 다른데.
1: 수치가 0.2씩 다르기도
0: 네.
1: 하고 한데.
0: 그치. 근데 할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안경 그 하는 사람들이 좀또 병원을 알면 끼보다 보면 도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또 심하게 안 맞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 이거 재요. 잰다는 게 어떻게 기계를 재는 게 아니라 글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과 병원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25가 좋겠다. 이건 얼마라는 거 알려줘요. 비슷하게. 그럼
1: 네.
0: 가서 판매할 때이 R을 좀 교체해 줄수 없어 해가지고 R만 따로 나온 걸 가서 가공해가지고 또 이제 끼면 약간 달라도 좀 끼긴 끼는데 거의다가 달라도 그래서 같이 맞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빠진 걸 좋은 걸 나쁜 데로 맞춰.

0: 사가지고 나쁜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죠.
1: 더
0: 더 나빠지죠.
1: 나빠지잖아요.
0: 그래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1: 근데 대표님이 평양에 안경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고향은 또
0: 네,
1: 양강도시잖아요.
0: 그렇죠.
1: 양강도에서는 안경을 썼던 주민분이 계셨나요?
0: 끼긴 하죠. 끼는데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는 다 이자처럼 기기를 못 재고 끼기만 할 거고,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은 평양 가게 되면
1: 네.
0: 비쌌어요. 그 기기가 있는 안경점 자체가.
1: 그럴
0: 그리고
1: 것 같아요.
0: 위아를 취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위아가 돈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돈이 있더라도 엄청 비싸거나 해야만 그거 할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또 특히 우리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재가지고 자기 딱 맞는 안경 끼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난시란 말도 난 한국어 들었거든요.
1: 난시.
0: 예,
1: 저도
0: 난시가,
1: 난시인데.
0: 저도 그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난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그 난시에 대한 건난 처음 알았거든요. 난시가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난시란 기준이 없었어요. 난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 안경점에서 말하는 게 난시가 거의 다 있대요,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마다 안경에서 몇 번째 각도 어디가 도수 얼마 되고 얼마라는 거다 알아가지고
1: 그쵸.
0: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1: 난시가
0: 네.
1: 빗번짐이 좀 보이는 그런 거죠.
0: 저는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만들 때마다 난시가 있다, 어디 있다
1: 네.
0: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1: 그러면 북한에서는 근시, 원시라는 말은 있어요?
0: 그런 거 있죠. 근시 원시는 이자처럼 멀고 먼거못 보고 가까운 거못 본다
1: 네.
0: 해가지고 근시 원시 말하잖아요. 대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먼 데를 못 보고,
1: 네.
0: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못 보고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좀 어르신들은 거의다가 안경 두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밖에 야외 다닐 때는 마이너스 되는 안경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볼 때는 밖에서 끼던 안경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돋보기 끼잖아요.
1: 네.
0: 근데 전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초점 안경을 선호했어요. 왜냐면 번갈아가지고 두 개를 끼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1: 그쵸.
0: 끼면 먼데갈 때도 먼데를 보는 건 위에 도수가 있으니까 먼데를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밑에 또 돋보기 되니까, 그러니까
1: 네.
0: 돋보기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도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초점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오지럼증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머리 들어도 그래서 먼데는 잘 보이고, 또책
1: 네.
0: 볼 때는 바로 또눈 내리 깔면 또 그대로 이제 책도 잘 보이고 하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안경 기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발전했죠.
1: 그쵸.
0: 네.
1: 저도 시력이 애매해서 이게 안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난시가
0: 네.
1: 이게 각막이 조금 휘어져서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래요. 검색을
0: 그
1: 해보니까.
0: 각막이 휘어질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런 사람
1: 네.
0: 많대요, 환자들이.
1: 근데 이게 저는 빛이
0: 네.
1: 싹 번져 보이는 게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경을 딱 교정해서 쓰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또렷하게 볼수 있는.
0: 그렇지, 맞아요.
1: 근데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0: 네,
1: 이게 썼을 때는 또 없이 못
0: 그렇죠,
1: 살겠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지금 안경 단골 회원이 되실 정도면
0: 네,
1: 그래도 꽤 주기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0: 보통 제가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죠. 왜냐하면 우리 안경이 유리알로 된 안경도 살 수는 있는데,
1: 네.
0: 유리알은 좀 무겁잖아요. 이 코에 자꾸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 비염, 여러 가지 병적인 게 유발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안경은 압착을 해가지고 든든하면서도
1: 그쵸.
0: 가벼운 안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티나 안경이 끼어도 잘 나타 안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좀 긁힐 때가 있어요. 한 2년 끼다 보면 약간씩 살짝살짝 긁혀요. 그 조금이라도 긁히면 전 예민해가지고 안경 바로 또 이제 새거 바꾸는데,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1: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 번에 바꾸셨어요?
0: 북한에서도 뭐 안경을 그렇게 바꾸긴 했었어요. 왜냐면 유리알 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수지로 된 안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긴 했는데 압착성이 북한
1: 네.
0: 거는 더 약해요. 왜냐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인이 알다시피 수지를 압착 기술이 그렇게 세야 돼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완전히 유리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북한에서는 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1: 네.
0: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1: 그쵸.
0: 자주 못 바꾸죠. 근데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남 못지않게는 또 이제 그런 거 바꿀 정도까지는 제가 됐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자주 바꾸긴 했죠.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뭐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 돈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꿔보니까 3만 6천 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거는 이렇게 별로 또 어렵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분명히 뭐 안경에 대해서 평양에서든

0: 양강도에서든 지방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저처럼 쓰기 직전에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1: 많죠.
0: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안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또렷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대표님 이번에도 이 내돈해산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제가 북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나빠도 안경을 못 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경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안경을 껴도 이자처럼
0: 네.
1: 제대로 된 안경을 못 끼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게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 공기라든가 모든 이것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도 중요한데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하느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 중에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사람이 이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보는 건 북한은 정말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북한 아니에요.
0: 네.
1: 뭐 TV도 다 이제 막아버리고 한국 TV를 본다 하면 그걸 처벌하고 근데 그나마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마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북한 땅 참 이거 볼 때는 언제면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땅이 될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북녘에 계신 주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천국 소망의 렌즈를 함께 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하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을 기점으로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황해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 기온은 7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북녘땅의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 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날도 성도님들과 또 댁내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훗날 나의 가문에 구원의 큰 나무를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지금 머무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0: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묵상을 합니다. 우리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베드로, 아벌로, 바울 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지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이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게 되면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사 행렬. 로마에서 이제 군사들이 쭉 지나가면 전쟁을 하고 쭉 이제 지나가면 군사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갈 때는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포승줄에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끝에 어떻게 되느냐? 승전지로 가면 다 죽이는 거죠.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만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지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참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중반에 보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고 또 돌멩이도 맞고 아주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조롱을 받고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비참한 자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어렵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 구체적인 이 비참함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이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를 세울 때까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잘 세워지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의 도시 자체가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편안하고 다 부유하고 또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아주 잘 지내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고 또 11절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머리 누울 데가 없다는 거죠.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이라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인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맞고 고통받고 밤낮 수고롭게 일하고 정말 힘들고 목마르고 매맞고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끝까지 자기를 모욕한 자를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몰려가지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왜 저러지? 어떻게 하지? 왜 이러고만 있고 누구도 나서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보호하지도 않고 또 비방을 받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뭐냐면 세상에서 길 밖으로 내던지는 것, 이 쓰레기 같은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오물, 때같이 되었도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가는데 교인들은 이제 믿음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런 걸 통해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시체말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갈아 넣은, 참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내어드리며 고난으로 갔다는 거죠. 고난으로.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생한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꺼내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철없이 누가 좋다, 저 사람을 따르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예수님 위해서 한 건데 아볼로가 났다, 바울이 났다, 베드로가 났다. 이게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꾼댐표,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야, 사도 바울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 그렇게 갔지. 교만하고 안 돌아올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잠깐 거쳐서 간 거지. 책임없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 그 참, 왔다 잠깐 가지.

하지.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이 이렇게 약간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쓴걸볼 때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이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웅장하고 힘이 있고 막 마음이 벅차고 이렇지만 직접 가서 볼 때는 사도 바울 아유 이 글씨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저분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모습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현찬해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 아유 지금 실망이네 사도 바울 아유 좀 말을 좀잘좀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사도의 증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수사 말의 지혜로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도된 표는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말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지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표로,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는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한대 맞아라. 내가 이 비참한 거, 자존심 상한 거못 견딘다. 그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를 볼 때는 증거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운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말을 잘하는 나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련됐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머리였거든요. 나의 대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는 오직 너희를 위해 고난받은 표다. 믿음의 아비 된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너희를 가르치려 했던 자는 많지만 아버지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낳았다라는 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새 생명을 주는 처음 전에서 예수를 믿게 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믿음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서 낳는 해산하는 수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해산하고 기르는 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부모된 표지는 뭐냐? 자녀에게 잘 자라라, 잘 먹어라,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서 고생하며 나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또 자녀가 배고플 때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이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부모로서의 수고, 아비로서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로 화려하게 한게 아니라 실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된이 복음의 헌신과 수고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는 거. 왜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하면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워낙 잘 사는 최고의 부유한 동네에서 있어서 다 존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우 저렇게 잘된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됐나 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걸 갖고 막 흠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꺼이 고난받는 자로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본받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0: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지만, 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네요. 말만 들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야, 사도 바울 안 와.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깐 왔다 갔지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냐? 사도 바울 기대하지 마. 차라리 내 말을 들어. 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말의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사도 바울이 아비로서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여기 낳았다라는 건 믿음의 아버지와 자녀로 질서 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낳았다라는 건 출산했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낳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비유적인 관계 설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언어가 되기도 하죠.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자의 관계로 질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비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세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의 화려한 원변도 아니요.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부하게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만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주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상도 받았어요. 또 이런 일도 했어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주 앞에 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견뎠어요. 주님, 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흔적들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며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또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다소 강하고 거친 어조로 이들을 향하여 보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아프게 듣습니다. 그는 채찍을 드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불붙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왜 당장 너희에게 달려가지 않는지, 내가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부디 나를 본받아다오 라고 호소하는 사도의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할 오늘의 말씀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 본을 보인 사도의 모습을 오늘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동체 예배 후에는 삶의 예배가 계속 우리의 하루를 지배해야 하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오직 바울사도가 간곡히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십시오.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행복하십시오. 샬롬.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과 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해주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연단받아 기다림의 여정을 주님께 의지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레옹훈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 멈췄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왕국의 영적 어둠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할 기준들이 무너지고 공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목격한 가장 비참한 광경은 외부 적들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들 사이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는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해야 할 주의 종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흐름에 몸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선포해야 할 거룩한 절기에 도리어 진리에서 꺾어버린 일부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통탄하게 합니다. 빛이 장애물을 만나 굴절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익이나 사람의 눈치 때문에 굽어지는 이른바 회절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를 외쳐야 할 강단이 침묵의 동조자로 전락하고 성도들의 양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포위당해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울부짖던 그 대상은 어쩌면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불의의 손을 보태는 우리 세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나침판이 고장난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하박국 1장 4절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고 증언합니다. 의로운 가치가 고립되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 사방으로 가로막힌 전도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역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포위하는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들의 정직한 양심이 불의를 애워싸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참하게 치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루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 정의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무릎이 닿는 그곳에서부터 변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수가 악의 길을 택할지라도 끝까지 좁은 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의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루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변절하여 정의가 굽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이 땅에 굽은 정의가 바로 펴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06번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이 넘쳐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가자고요.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더욱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나갈 때 자녀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깊고 오묘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야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기꾼 증후군과 진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린지 고드윈은 자신의 책이 미국의 종합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책을 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순간에 가장 큰 불안을 겪었던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증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증후군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 실패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고드윈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사기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의 70%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기. 둘째, 주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더욱 초점 맞추기. 셋째, 의심이 들어도 성공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체성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확고불변한 온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며 전도하며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곱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의 자녀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생 야곱이 나중에 이 이삭 집안을 이끌 리더, 대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토대로 이 메시지의 무게감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이삭에게 이른 상태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집안에 큰 영토를 주겠다.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 한글 성경이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를 못했는데요. 땅을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랜드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영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부족의 규모이지만 너희 집안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 큰 국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고 그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삭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힘이 좋아야 하고 칼과 창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지략도 있어야 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용기와 배짱도 있어야 되고 대장부로서 포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영토, 큰 민족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삭 집안을 이끌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저번 주에 김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야곱이 후에 목자들과 우물을 놓고 다투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큰 돌을 옮겼어요. 대장부로서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야곱의 눈에는 그래도 에서였나 봐요. 아, 이삭의 눈에는 그래도 에서였나 봐요. 이삭의 눈에는 야곱보다 에서가 그래도 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애정을 더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에게 애정을 두었다라고 성경의 나레이터가 어떠한 정보를 주는데요, 나레이트는 자연스럽게 이 장면을 대조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남편 이삭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 하셨어요.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우리 민족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집안의 대표, 이 부족의 대장은 장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였는데요. 이것을 장남이 하지 않고 차남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당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엄마 리브가로부터 계시의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잘 들어,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야곱이 우리 집안의 대장이 될 거야. 이렇게 묘한 분위기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이 자라갑니다. 야곱이요, 심포가 아주 고약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이 부족을, 이 가문을 이끌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형을 너무 예뻐하니까, 형을 그토록 예뻐하고 막 축복해 주니까 위기감을 느꼈든지, 아, 이러면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지,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이 쇠한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염소 가죽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비열한 사기극을 벌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다 받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섭리의 흐름에 따라 장차 이 가문의 리더가 될 터인데, 혹시나 모를 말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야곱은요, 에서가 축복 한 톨도 받지 못하게끔 미리 조치를 다 취해버립니다. 현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게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족장이 죽기 전에 내뱉는 그 축복의 한마디, 그 유언의 한마디, 축복은요, 오늘날의 법적 공증을 마친 유언장이자 최종 상속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가문의 통치권, 재산 상속권, 영적 지도력 다 도둑맞은 거예요. 에서는 태중의 예언을 아주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는 축복이 진정한 법적 상속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막 싱글벙글 들어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쌍둥이 동생이 어머니랑 벌인 이 기만극이요. 동생이라는 게눈 깜짝할 사이에 상속권을 도둑질해 버리고, 엄마 리브가는 나 몰라라 하고, 에서가 하루아침에 이 파산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식구들로부터 느꼈을 이 배신감이요, 가슴에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그 대못이 박혀서 에서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야곱한테 정직함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이기적인지, 한 가정이 완전히 영적으로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 맞습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안 풀리니까, 자기 계획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고 이거는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겠다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대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냐고요. 성경은 교훈합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1차 독자인 방금 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한테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어떻게 쓰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성상 우리는요, 참담하게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홍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방금 막 건넜지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혹시 불안하니? 너 혹시 걱정이 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왜 그렇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냐? 힘을 좀 빼. 조급해하지 마. 긴장 좀 풀어. 내가 인도할게.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할게.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야곱이 잔뜩 긴장한 채로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잠깐 멈추었을 때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너왜 이렇게 급해? 너왜 이렇게 서둘러?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인도했듯이,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인도했듯이, 너에게도 자손을 줄 거야. 나중에 너희 후손에게 영토를 줄 거야. 지금은 너가 초라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너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자손들과 이 땅을 밝게 내가 만들 거야. 야곱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남들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의 동로가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멋진 자로,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너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그 약속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요,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신뢰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자손을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 너를 통해 국가를 이룰 거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절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래예요. 네? 그렇게 만약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당신을 인정할게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섬길게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예배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곳으로 돌아올게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줬던 하나님은 알지만

본인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분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의 내용은 압니다, 야곱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약속이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진짜 그 약속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근간을 이루게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이, 우리 민족을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약속이 진짜로 과연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야곱이 불안해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조급해합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약속만 믿고 내가 평안하게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낼 수 있겠냐고요.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야곱이 너무나도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을 완전히 얻기까지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레아로부터 아들 루우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요. 근데 그 첫 아들 루우벤을 낳기까지, 얻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우 자녀들을 가졌는데요, 가장으로서 이 처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영악한 이 라반 밑에서 몇 년간 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당시의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 많은 가축들을 취합니다. 왜 취해야 되죠? 나중에 민족으로 나아가려면,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 사유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마구 모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라반의 양들 중에서 양들이 새끼를 칠 때 나뭇가지를 세워서 무늬를 만들고, 얼룩진 무늬와 함께 튼튼한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을 자기가 가져가고요, 약한 양들이 태어나면 다 라반에게 줍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점차점차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갑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처음부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더라면,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더라면, 그래서 형하고 아버지한테 사기를 안 쳤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무얼로 고생을 합니까?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버지 이삭 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순전하게 만났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아내를 순전하게 만나고, 자손들도 더 일찍 보고, 가축대들도 그 이삭의 장막 아래에서, 이삭의 터전 아래에서 때를 따라 자연스럽게 불어났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고 조급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힘들게 고생해서 오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뭐 스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조그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있어서요, 잘 헤쳐나갑니다. 그래도 기다려요. 그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인생을 삽니다. 믿음이 없을 때.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자신의 가축들을 일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형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또 도망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불리겠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축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한테 약속을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야곱아, 자 이제 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빨리 가, 베들로 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요. 막상 위기가 찾아오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직접 찾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이 얕복강가에서 벌어진 씨름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밤을 새워서 싸웠다고 하는데, 씨름했다고 하는데, 야곱아, 너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냐? 너힘좀 빼. 나를 좀 믿어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온 평생 힘 주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 건데, 나는 왜 믿는 건데?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책임진다고, 이끈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너 자신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고 흔드시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고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의 고관절을 부러뜨려요. 왜? 복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시시한데요? 아, 그거는 종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열방과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되고 복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주고 그 복을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사람은 이때 가장 행복하죠. 가장 큰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눔터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때, 우리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이때 든든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 이때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언제요? 우리가 복이 될 때, 우리가 복이 될 때, 우리가 복을 흘러보낼 때, 그때 사람은 가장 즐겁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맨날 자신이 힘쓰려고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야곱은 지금 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런 다음 나누어주고 그런 다음에 같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야곱이 계속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야곱은 비참한 종교인 메마른 인생만 될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참 교묘한 게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내 경험, 내 생각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면은 인생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온몸은 더 긴장 가운데 있고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일생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궁극적으로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낳고 이 가축떼들을 일구었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돌아왔냐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야곱이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이 그러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데 깨어진 이 형제 우애 가운데 야곱이 복이 되어서요. 화해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에서의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두 형제가 서로 위로하고 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왜? 야곱이 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곱이 복이 되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본인도 행복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형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마침내 복이 되어서 복을 흘러보내고 그 복을 경험하는 것, 그 복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이 구약의 창세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창세기는요, 제사장이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며 읽은 책입니다. 이집트에서 막 탈출하여서 이제 막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선포한, 들려준 선조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서툴고 미숙했지만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꿈꾸었을 것입니다. 나도 복이 되고 싶다. 나도 복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고 싶어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유혹도 많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미한 그 땅이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그 땅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토라,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상황은 힘들고 힘들겠지만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고 오히려 복을 넘쳐 흘려서 우리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 소망이 이 군중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존재가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만 난 너무나도 급하고 빠르고 그래서 실수하고 맨날 인생을 되돌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고 혹시 너무나도 낙심하고 답답한 인생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숙하고 어리지만 초라하지만 다듬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을 흘러보는 존재로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흘러보는 존재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직장과 터전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뻐할 그 모습들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복됨을 꿈꾸십시오.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놀라워하고 더 복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복을 받아서

0: 가정에서 살리고, 직장과 터전에서 살리고, 열방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보거나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주변이 어두워지면 익숙한 길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밝은 불빛이나

눈에 잘 보이는 표지판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불안해할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문득 삶의 길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헤매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분명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어쩌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아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주니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때로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선택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 그 걸음은 이미 바른 길 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조용히 바라보는 하루였으며요.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 하나 품고 그 방향을 따라 조금은 천천히 걸어가 보는 하루.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에 닿게 될 거예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출발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아멘. 군대에서는 이 독도법이라는 군사 과목을 배웁니다. 문자 그대로 지도를 보는 법,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해독해 현재 나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어요. 이 군에서 복무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수풀이 무성한 산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지도를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작은 나침반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 아멘. 우리 삶의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길을 비춰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나침반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이 아침 주님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뒷자리 7694님 와주셨어요. 샬롬, 날씨가 너무 좋으니 월요일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출첵 단어 방향 아닐까 예상해보아요. 히히. 오늘의 극동랩의 은혜 또한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 출첵 제시어까지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거의 유사했어요. 오늘은 세 글자 나침반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 이 방향 이 두 글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좋습니다. 이 두 글자 방향으로 오늘 출첵 제시어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두 글자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7694님이 제시해준 방향으로 받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정말 이 좋은 날씨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월요일 우리 함께 나아가요. 뒷자리 6809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5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0: 우리 6809님의 이 생일이신 것 같아요.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유 양이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다. 다들 주목, 오늘 생일이라는 요 굉장히 귀여운 팻말 같은 거를 이렇게 머리띠처럼 하신 우리 집사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주 유쾌한 사진이에요. 아, 너무 좋다. 생일 축하드려요.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보석 PD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들려주세요 PD님이라고 신청곡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 PD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데 요즘은 정말 감사함으로 이 아침을 눈을 또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주와 함께 출석하시면서 화이팅 외쳐주신 우리 이륙사인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해요. 오늘도 오늘 감사함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시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뒷자리 6244님께서도요. 오늘도 보석 PD님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은 건치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저희 밝은 건치 미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244님 늘 감사해요. 자,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7694님이 말씀해주신 방향,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방향으로 받을게요. 단문 50원, 창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방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이어서 손의 사정사 우리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경제 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사례에 분석하면서 경제 용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 알기 쉽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 어떤 지혜 담아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의 사정사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침에 길거리를 가다가 반짝이는 동전을 보면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우리는 가끔 집이나 차량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다가 동전을 발견하면 그냥 하찮게 생각하며 구석에 모아두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돼지 저금통으로 직행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열풍을 넘어 몸살을 앓고 있는 트롯 가사에는 돈 이것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은 내 과거, 내 소름이라는 진성 씨의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가 대중에게 사랑받기도 하였습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오늘 금값이 약 8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 한 돈 3.75g의 가치입니다. 이 금도 모래나 강가에 퇴적물과 섞여있는 작은 금, 즉 사금을 모아 한 돈이 되고 두 돈이 되어 경제적 가치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아니 가치가 약하다고 무심히 모아둔 동전의 가치를 알아보고 잠자던 동전이 뜻밖의 행운으로 주머니 속 경제를 조금이나마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동전 수집가들은 동전 수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투자 및 자산 관리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동전, 즉 특정 연도에 발행된 양이 적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전들은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화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10원 숫자와 발행연도, 한국은행 표기가 적혀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희귀 연도는 1966년, 1970년, 1973년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66년 동전이 가장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이고 발행량이 적어서 보존에 따라 희귀 동전으로 분류되어 약 30만 원 정도까지 거래된다고 하니 구석에서 먼지 사인 채 놓여있는 저금통을 잘 살펴보시면 뜻밖의 행운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5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0원 동전의 앞면에는 벼 이삭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50원 숫자와 제조 연도, 한국은행 표기가 함께 있습니다. 50원 동전의 희귀 연도는 1972년, 1977년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발행량이 적어서 희소 동전으로 보존 상태에 따라 프리미엄 동전으로 분류되어 그 가치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에 이수신 장군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며 이 초상화는 1953년 정무성 하백이 제작한 충무공 영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액면 숫자와 발행 연도 등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원 동전의 대표적인 희귀 연도로는 1970년, 1981년, 1998년이 있으며 1970년도 최초 발행된 100원 동전은 미사용 상태일 경우 약 40만 원 이상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1982년 100원 동전의 경우 무광 처리된 프루프 기념 주화의 가치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00원짜리 동전은 앞면에는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철새 가운데 하나인 두루미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500원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 500과 제조 연도 한국은행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500원 동전의 희귀 연도는 최초 발행 연도인 1982년도와 1998년도가 희귀 동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상황이던 1998년 500원 동전은 8,000개 정도만 발행되어 매우 희귀한 동전이고 상태가 완벽하면 약 100만 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가치가 작은 동전에 스토리가 부여되니 얼마든지 가치가 상승하고 고가의 희귀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 예수님의 이야기로 덧입혀지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한 정보 중 일부는 인터넷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혹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동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감사하면서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와, 뒷자리 2642님께서요 오늘의 출책제시어 두 글자 이 방향으로 이행시를 자발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방, 방송 진행 중인 멋진 보소PD님 최고. 우와, 향, 향기로운 주님의 음성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향기로운 이 음성이 함께하는 오늘의 또 샬저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극동 신앙 연구소 교수님
1: 극동 레
0: 극동 레 박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옵니다. 바로 극동 레. 지난주엔 포항

0: 홍과대학교 우리 황동수 교수님께서 은혜 나눠주셨는데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도 귀한 분 오셨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석좌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교수님. 야, 약 한 달 만에 이곳에서 뵀는데 그간 어떻게 좀 잘 보내셨나요?
1: 네,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0: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1: 네, 지난 한 달 동안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모집한 연구과제 네. 작성하고 제출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교수님께서도 과제가 있으시군요.
1: 아, 예, 연구과제를 받아야 연구비도 확보가 되고.
0: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과제의 순간인 것 같고요. 네. 우리 멋진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과제를 또 받아야지 이 풀어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는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목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한 달 만에 오셔서 우리 교수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이 시간 계실 것 같은데 본인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에서 32년간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정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대이동에 위치한 포항 충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하시는 그 전공 분야가 어디죠?
1: 생명과학입니다.
0: 생명과학입니다.
1: 네, 특히 이제 뇌신경생물학입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저술도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 생명과학 쪽을 전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우리 교수님의 그런 전문 지식과 지혜를 녹여서 한번 우리도 나름대로 이 신앙의 연구 과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뒷자리 4420님, 헉!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유. 알람이 안 울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극동 랩! 오늘 본방 사수하시니까요.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경태 교수님과 함께한다면, 극동랩과 함께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해요. 자, 그럼 교수님, 우리 신앙연구 한번 진하게 하러 떠나볼까요?
1: 네,
0: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생명과학 우리 김경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90.3MHz 포항 극동방송 울릉FM 96.7MHz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2642님, 우리 김경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0: 우리 교수님 책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야, 이 신앙 서적을 구매하셔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되게 뭔가 유쾌해 보이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책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1: 예,
0: 네, 오늘 우리 이륙사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요. 사사이공님, 피디님, 어제는 스승의 주일이었죠? 저도 어제 교회에서 작게나마 선물을 받았는데 인증합니다라고요. 아이고, 우리 또 선생님으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사사이공님 선물 받으셨네요. 자, 교수님, 지난번에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로 문을 열어주셨었어요. 그 내용 간단히 복습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 모세오경, 과연 모세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좀 저장 매체나 뭐 하드디스크 이런 거 없었잖아요.
1: 맞아요.
0: 먼 후대 사람인 모세가 과연 창세창조 등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이면서도 자세하게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1: 예, 인류의 조상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아들 셋으로부터 이렇게 후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셋의 후손은 이제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라멕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0: 오래 살았네요.
1: 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라멕도 아담으로부터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삶은 어땠고 하나님과 지냈던 시절을 아마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0: 저자 직감 같은 느낌으로.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경위와 또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사실을 노아에게 또 생생하게 들려주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니까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아의 또 계보를 따라서 쭉 이제 가다 보면 노아의 아들 샘도 60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50년 되던 해까지 살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샘 할아버지로부터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0: 들었겠네요.
1: 들었겠죠. 그래서 이 샘도 그 창조 사역과 또 자신이 겪은 그 홍수 심판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후손들에게 얘기를 쭉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쭉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모세가 이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아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구전이 됐을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가장 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1: 네.
0: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 이 70명이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었다. 요 내용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죠.
1: 네.
0: 생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요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1: 예.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산지 이제 43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정 한 명을 가장으로 삼아가지고 한 가족의 수를 4명만 잡아도
0: 네.
1: 240만 명, 즉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0: 그러니까 70명,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게 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4%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0: 2.4%라는 게 이게 수치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인구 그런 쪽에서는 대단한 수치네요.
1: 예, 그러니까 부모가 4명의 자녀만 낳더라도 거의 한 세대마다 인구가 두 배로 그렇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달리 체력이 좋고 건장해가지고
0: 네.
1: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0: 강인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아마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0: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한 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잡으면 430년 동안 14세대에서 17세대를 지나게 되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대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중단 민족으로 그렇게 참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또 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 예, 이게 네.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네. 수치라는 거예요.
0: 네.
1: 자, 교수님 문득 궁금한 게 이거 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진 거거든요.
0: 네.
1: 이렇게 어떻게 좀 오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막 700년, 900년 이렇게 생명을 영위했던 거잖아요.
0: 네, 네.
1: 이건 좀 대본에 없던 건데
0: 예.
1: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교수님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0: 예, 창세기를 보면 이 초기 족장들은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1: 네.
0: 이는 그들이 살았던 초기의 지구 환경이 참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조 직후의 초기 지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개가 피어오르는 날은 매우 온난하고 따뜻한 날입니다.
1: 그렇죠.
0: 바람이 별로 없고 온화한 날에 이제 안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생기려면 기압 차이가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초기 지구에는 각 지역 간의 기압 차이가 없고 비슷한 기온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온난하게 되고 안개가 피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북극 근처 시베리아에도 아주 덩치가 큰 맘모스 시체가 얼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맘모스가 살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남극 대륙에서도 활엽수 잎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는 전 지구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러한 환경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에 지구 위에 그 대기 위에 오존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 네.
0: 그 오존층 아래에 물층이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1: 물층?
0: 네. 그래서 우주 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해로운 방사선, 또 감마선, 자외선 등이 지표면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층이 다 이렇게 반사해버렸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해로운 방사선, 감마선, 자외선 등은 이 생명체의 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노화가 촉진이 되고 또 다양한 질병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대기에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을 가진 긴 파장의 적외선만 지구 표면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지구 표면에서 대기 위 물층으로 반사되고 또다시 지구 표면으로 오면서 이 전 지구 표면을 골고루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당시에는 남극, 북극 상관없이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생명체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 궁창이 뭘까? 막 이렇게 물 얘기가 나오고 하늘 위에 어떻게 물이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0: 네.
1: 우리 진짜 또 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게 예사로 들리거나 보이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1: 이 물층으로 오존층 아래에 있는 물층이 또 이런 중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잘 발라야 돼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진짜 그래요. 자, 지난번 내용을 이렇게 또 복습하니까 그때의 감동과 은혜가 지금 다시 상기가 되는데요. 자, 지난번 내용 이 토대로 해서 오늘 또 새롭게 배울 신앙연구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교수님?
0: 오늘은 그 창세기의 주요한 그 사건 가운데 노아의 대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1: 그죠.
0: 근데 그 노아의 대홍수가 이 모세가 기록할 때는 기원전 한 1400년 경인데
1: 예.
0: 이거보다도 훨씬 이제 앞선 그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100년 경에 그 길가메시 스사시가 기록된 점토판이 저 발견이 됐는데
1: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0: 예, 점토판에도 노아 홍수와 비슷한 그런 대홍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예.
0: 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1: 뺏겼냐?
0: 길가메시 스사시를 뺏긴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반론이 또 있거든요.
1: 뭐 타당한 반론일 수는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무려 700년이나 앞서서 비슷한 플롯, 비슷한 흐름의 어떤 그런 서사시가 발견이 됐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일단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좀 뭐예요, 교수님?
0: 이게 그 수면

0: 페르 문명에서 이제 기록한 그런 점토판인데요.
1: 네.
0: 수메르가 이제 사용하던 설정 문자의 기록이 이제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에는 이 길가메시라는 그 3분의 2는 신의 모습이고 3분의 1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런 우르크 왕인데요.
1: 네.
0: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전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길가메시가 강력한 왕이고 뭐 우르크의 도시 성벽을 건축했고 뭐 사원을 세웠고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길가메시 통치하에 있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들은 그 야만인 엔키두라는 것을 창조해가지고 길가메시와 싸우게 했죠. 그런데 이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처음에 싸웠지만 나중에는 또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삼나무 숲을 지키는 거대한 괴물 훈바바를 또 처치를 하고
1: 별의별 게 나오네요.
0: 네, 뭐 이래 가지고 명성과 영광을 얻고 뭐 이래 됩니다.
1: 예.
0: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이 사람과 풍요의 신 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를 또 사랑하게 되고 막 구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이를 또 거부하고 그러죠.
1: 나쁜 남자네요.
0: 네. 그래서 이에 이제 화가 난 이슈타르는 아버지 신 아누에게 부탁해가 하늘에 황소를 보내가 좀 벌하게 했는데
1: 네.
0: 이 길가메시 친구 엔키두가 이 하늘의 황소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엔키두는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를 바라본 길가메시는 자기의 친구 참 엔키두가 죽으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우트나 피시핀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신들로부터 이제 불로 불사의 존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1: 여기서 대홍수가 등장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트나 피시핀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을 때 이 우트나 피시핀이 이제 대홍수에 대해서 상세히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저 대홍수라는 거 어떤 모티브만 조금 비슷하다? 그런 개념만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일단 이 좀 다른 점은 그럼 뭐예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으면서 우리가 비교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길가메시 서판에 기록된 이 홍수설화는 노아 홍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길가메시 서판에서는 다신교를 표방하고 있고
1: 뭐 여러 신들이 나오고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판에서는 홍수가 난 이유가 땅에 사람이 많아지고 해서 시끄럽고 소란스럽다고 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신들이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진짜 못됐다.
0: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1: 그렇죠.
0: 또 죄악이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 홍수의 그런, 이유가 다릅니다.
0: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 서판에 기록된 그 홍수의 진행 과정 그거는 성경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아기들, 뭐 동물들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신들은 정직한 한 인간, 그 우트나 피시핌을 선택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판에서는 이 신들이 우트나 피시핌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했는데
1: 아 여기서도 방주 얘기가 나와요.
0: 예, 이 방주가 모양이 정육면체 모양이었어요.
1: 아 정육면체요? 네. 사각형이네요.
0: 네. 그리고 내부는 이제 7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가 정육면체이면 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데
1: 야, 멀미가 너무 심했을 것
0: 완전히 떼굴떼굴 부르겠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1: 이미 그 멀미하다가 다들 네. 지쳐서 고꾸라졌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 방주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방향으로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길가메시 서판에는 나무로 방주를 건조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 틈을 메우고 방주 안에 또 많은 방을 만들었다 이제 기록하는 것은 비슷하고.

0: 하죠.
1: 네.
0: 그래서 이 방주의 방에 이제 각종 동물을 실었습니다.
1: 여기까지 좀 유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거대한 홍수가 범람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길가메시 서판에서는 성경에서 기록한 40일과는 달리 6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아,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비가 내렸군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고, 이제 홍수가 끝나자 주기적으로 이제 새를 날려보내가지고 육지가 드러나는지 그걸 살피게 했죠. 근데 이 길가미시 서판에서는 뭐 비둘기를 보내고 제비를 보내고 가마귀를 뭐 차례로 날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다채롭게 날려보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낸 두 마리 새는 방주로 돌아왔고 세 번째 새는 돌아오지 않았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주가 니시르 산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 네.
0: 근데 성경에서는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산은 지금 보면 중동 지역의 산들이지만 서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은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희생제사를 치르잖아요.
1: 네.
0: 치르는데 이 길가메시 서판에서는 보면 이 재물의 냄새에 신들이 굶주려 가지고 막 몰려왔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아, 좀 야만적이에요,
0: 네.
1: 교수님.
0: 근데 이제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시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길가메시 서판에서는 그런 다음에 신들이 우트나 피시핌에게 영원한 삶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성경에서 그 노아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대홍수 내용이 조금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완전히 같은 거다. 아니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의 이런 내용을 차용해서 베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터무니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요, 교수님. 이 길가메시 이야기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너무 환상적이고 그리고 좀 너무 야만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입니다.
0: 그렇죠.
1: 이건 그냥 좀 소설 정도다라고 우리가 좀 치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에 중간에 나왔던 점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교수님, 아까 장방형이고 정육면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홍수, 어떤 이렇게 뭐 바닷물 그런 데에서 부유하고 표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0: 그러니까 그 모양만 보더라도 그러한 홍수에서 이 제대로 된 그런 운항을 할수 있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신화와 이 사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길가메시 서판의 방주는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120 규빗으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45에서 50cm 정도니까 한 변이 약 60m 정도 되는 그런 육면체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지금 약 135m 정도 되죠.
1: 네.
0: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한 22.5m 되고 높이가 30규빗, 약 13.5m 정도 되는 그런 직육면체 구조입니다.
1: 길었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판 기록에 있는 정육면체 구조는 배로서는 도저히 기능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1: 그죠. 뭐 중심도 그렇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0: 그러니까요. 파도 치면 옆으로 쓰러지고 뭐
1: 네.
0: 그러죠. 그래서 정육면체 구조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 동물들은 이런 대홍수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또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요.
1: 네.
0: 1992년에 한국창조과학회와 또 해사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해서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를 50분의 1 정도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모형을 대형 수조에 이렇게 넣고 그 인공적인 파도와 교류를 일으켜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파도의 높이, 강도, 조류 속도 조절, 뭐 풍랑,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배의 복원 안정성, 구조 안정성, 또 내항 성능,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죠.
1: 네.
0: 그러니까 이 노화 방수는 동일한 부피를 가지지만 길이, 폭, 높이의 비율이 다른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과 비교를 했는데 다른 어떤 배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1: 굉장히 안정적이었군요.
0: 네. 그래서

0: 이 회사 연구소에서 회사 기술 연구소죠.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노화 방주는 43m 높이의 파도에도 안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43미터 높이의 파도에도요.
0: 네. 그래서 이 노화 방주는

0: 네.
1: 이 노아의 이 방주의 그런 비율이라든지 어떤 설계 방식을 차용을 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장세기에 기록된 대용수의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과학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정말 사실적이고 과학적입니다.
0: 네.
1: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뭐 레위기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0: 그렇죠.
1: 제작을 해보면 정말 이상적인 황금 비율로서의 어떤 그런 완성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0: 맞습니다.
1: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오늘의 이야기도 그와 유사한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신화와 사실에는 차이가 있다고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렇게 신화에 불과해요.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 바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0: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신화를 읽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읽는 줄 믿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흥미로운 내용들로 함께 나눠주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했을 내용 한번 깊고 자세하게 나눴어요. 오늘 우리 방송하실 분들, 우리 교수님의 요 내용 들으시고 요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은 연구라고 두 글자와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더불어서 오늘은 출첵 제시어 방향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자 보내주세요. 자, 교수님, 오늘의 또 인사이트를 한번 받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을 연구하는 목적이죠. 극동 랩의 취지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앞서 나눠주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0: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뒷자리 5314님 연구라고 보내주셨어요. 새싹분이세요. 메일 주소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8551님께서도요 연구라고 하시면서 이 메일 주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경책에 대해 지적 관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피디님 모두 워려팅 하십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교수님, 우리 성경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으로도 이렇게 바라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성경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또 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제리 3577님 연구라고 메일 주소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연구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 지금 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오늘의 이 신앙 연구 내용 녹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오늘은 이 길가메시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이런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어떻게 성경과 다르고 왜 이건 신화의 불과한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사실적인지 이런 내용들 한번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예, 오늘 뭐 저도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정확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교수님 성경을 정말 그냥 또 어떤 소설 하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막 읽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은 성경은 진짜 사실 그 자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배울 점 참 많고 이 실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적인 어떤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성경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지 못하고 좀 더 무겁게 좀 더 깊게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연구 저소가 아닐까? 또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화적 서술하고 또 역사적 서술과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0: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은 틀림없다.
1: 틀림없어?
0: 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여러분, 신화적 서술을 넘어서요, 역사적 서술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고 사실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매달 한번 이 월요일 아침 열 예정이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참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PD님 고생하셨습니다.
1: 정말 행복했습니다. 뒷자리 우리 0551님, PD님, 장로님 아침부터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성경의 지적 확장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 드림이라고. 네. 아, 정말 귀한 또 문자 감사합니다, 집사님. 보내주셨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성경의 지적 확장, 이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성경의 지적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또 김경태 교수님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학연구소 극동랩의 우리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우리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1분 찬송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고해요.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며 언약을 맺고자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좋다며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을 범한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에 분개한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배신한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이런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해 평생 끼고 돌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움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충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브넬이 찾아온 일은 분명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요청한 미가를 지금 눈앞에 마주해요. 그러자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21절에 보니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이 당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 그를 이용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니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주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참는 편이어서 화내는 사람보다 제 유익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인내해서 뜻을 잘 정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 못 참냐 하며 옆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넬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피아노도 돈 없이 배우고 예고 강사까지 했겠나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저의 기회주의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모습은 다윗 같나요? 아브넬 같나요?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신복의 배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다윗과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고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그는 아기에 차서 다윗 왕에게 아브넬에 대해 악담한 후 26절에 사자를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지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원수 갚음에 더해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함께 통일왕국을 이룰 경우 자기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도 함께 작용했겠지요. 창립공신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리도 원한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복으로서는 또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이런 요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원한을 잘못 샀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악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는 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악함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교만하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먼저 소천한 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가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아브넬처럼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자 왕복 출퇴근 5시간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제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니 말씀이 들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온몸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인 후 1년 넘게 중환자로 지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믿는 남편과 결혼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 저의 깊은 죄를 보게 되었어요.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으로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한 죄악도 회개했습니다. 겸손할 수 없던 저에게 과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자녀들도 아빠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허락하신 일로 해석하고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과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최근 남편의 소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 기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요압의 악함도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아브넬이 개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기회주의를 보지 못하면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해요. 내 안에 기회주의가 보이고 내 약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아브넬의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넬 같은 기...

0: 사회주의자임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행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이면에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상대를 이용하며 다치게 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을 위해 결정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침례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은 잔치와 배움의 자리가 있는 시니어 청춘대학이 진행되며 17일 주일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어르신들의 가장 멋진 미소를 담아드리는 청춘 프로필 사진 촬영이, 24일 주일에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라면 종교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으니 풍성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0091 포항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제일교회에서 문학이 있는 음악회, 소월,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가 개최됩니다.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테너 리안 김, 소프라노 이민정, 피아노의 김효순 씨가 함께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향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마련됩니다. 문학이 있는 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336-74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로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찬양 발표제가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포항 연일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교회별로 한 팀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은 찬양 또는 중창입니다. 1부는 찬양 발표제로 진행되고 2부는 기프티드의 찬양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참가 감사 시상금뿐만 아니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5090-49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0: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을 위한 시니어 3색 활력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 환경 또 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여러 사람의 땀과 눈물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지켜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시작부터 오직 주 예수의 복음 위에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지고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가 얼마나 크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가 재정이 있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회중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그 영적 성장을 보면서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시작에서 붙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들, 또 모여진 공동체는 자기의 밭과 혹은 자기의 집을 팔아서라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비결이었던 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고 또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도요,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게 할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냐? 이게 교회가 이 미래를 지향하면서 꿈꾸고 또한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위에 세우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루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산에 정하여 그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커다란 돌비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요,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로서 여기 지금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바로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광야를 건너게 하실 때에 그 광야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명령은 어디서 또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들이 새롭게 얻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또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정한 곳에 이 말씀을 기록한 큰 기념의 돌비를 세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볼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기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않는가 수많은 시험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즉 이 율법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여기 광야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백성이어야 되고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기 원하거든 거기에 들어가서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제 이 백성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 큰 돌비를 정하여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자신들의 각오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녀 세대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 세워진 이 돌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택해야 하는 거죠.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거기 들어가거든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기념의 돌비 먼저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을 앞세워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것들을 가지고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그러한 것들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오늘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새겨서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27장에 나왔던 이 명령이
훗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 말한 그대로 이들이 돌비를 석회를 발라서 그것을 말씀을 기록하여 세우고 거기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 부모 세대로부터 또한 자녀 세대로 이렇게 전승되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부모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이 복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고 기대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돌비를 세워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게 이러한 장치를 두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기념비가 지금 어디에 세워지냐면 바로 에발산입니다. 본문 4절에 지금 에발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또다시 에발산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하는 그리심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이 세겜 성읍 근처에 있던 두 개의 산이었습니다.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양쪽 산에 서서 이 일에 관하여서 스스로가 선포하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서 여섯 개 지파가 서고 에발산 앞에서 여섯 개 지파가 서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서 에발산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가 그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특별히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하나씩 그 구절이 낭독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이 아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저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가지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이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념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에발산 위에 이것을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가? 에발산에서 그 저주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이 말씀을 더 경각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관해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이 기념비를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비의 이 역할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들은 바로 증거를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줄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인 줄 내가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내가 그 언젠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겨서 세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서 있

있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너희는 거기서 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을 때에 이 제단에 쌓는 원칙이 뭐냐면 쇠 연장을 대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어떤 게 예쁘냐면 그래도 잘 모양을 갖춘 네모나고 반듯한 돌을 세워놓으면 제단도 잘 쌓아지고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고 너희가 깎아서 만들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돌들을 들어다가 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들어서 돌을 다듬고 꾸미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풍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을 때마다 어떻게 제단을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로 제단도 쌓아 만들고 또한 돌로 제단 주변에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신전이 되고 그 주변이 참 멋있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분 무엇이냐? 그 제단의 돌을 다듬는 것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너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쇠 연장으로 제단 꾸미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단장하여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중심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에서 떠나지면 그 형태, 그 모양 혹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즉 제단의 화려함, 제단에 무엇을 올린다 혹은 무엇을 드렸다, 누가 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 예배 환경이 어떻다 이거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꼭 어디에서 자꾸 자기들의 마음을 두냐면 예배의 순서가 무엇인가, 찬양대가 얼마나 화려한가, 누가 무엇을 하는가, 안에 있는 장식이 어떤가.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형식의 순서를 갖추어도 아무리 많은 찬양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화려한 음악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종 예배는 화려해졌고 예배는 편안해졌고 예배의 형식은 많아졌는데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심지어 예배 가운데 졸다가 나가서 하는 말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누가 예배를 받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 제단을 꾸미는 것에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 뭘 올려놨다라고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 그건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자기들의 그 느낌을 따라서 어떻게 지울 것이냐,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현혹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몰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눈에 드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로 드려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다 정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린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로,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산 후에 화목제의 제물을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제단이 쌓아지고 화려한 재물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 120세의 지도자는 지난 40여 년간 광야 가운데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두에게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자녀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너희의 삶을 지켜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들은요, 어떻게 지켜지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요, 이 말씀 중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싶을 만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려고 계속 말합니다. 본문 8절도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또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오늘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한 신앙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끝까지 지킬 때의 말씀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옳다, 맞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잠히 들으라, 이 말은 다른 것에 가지고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기로 정했다면 하나님, 세상은 어떤데요? 이건 어떻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것,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걸 수없이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게 잠잠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일부러 옆에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들을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에 복종하라고,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대로 듣고 순종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권면 부탁이 아닙니다. 거의 강요, 심지어 어떻게 느끼느냐, 너무나 큰 부담을 주면서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지식은 쌓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뎌지고 오히려 약함을 맞습니다. 신앙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지식은 쌓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뎌지고 오히려 약함을 맞습니다. 신앙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지식은 쌓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뎌지고 오히려 약함을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하면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지고 또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 앞에, 사단의 위협 앞에 주저앉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어조를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마치 협박하듯이.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28장 꼭 읽어보십시오. 축복의 말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요. 저주의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무너질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28장 말씀 중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경고했던 것은 물론이고 경고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심판으로 책망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그 모든 복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지금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세의 수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비에 새겨서 세워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던 이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돌비를 세웠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라고 하더라고. 신비, 마음의 도석, 이 돌이다라고. 이 마음에 새겨져서 무너지지 않고 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에 믿음의 세대가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오며 여기까지 믿음의 일들로 이끌어왔다면 오늘 우리 이 믿음으로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로서 행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운 시절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켜왔기에 오늘 이 좋은 은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좋은 믿음의 환경을 만난 우리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또한 우리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도 이 말씀의 이 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의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게 말로서 몇 마디 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흔적으로 살아갔는가,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온 것들이 흔적이 되고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남았을 때 그 자취를 따라서 그들도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말씀을 아는 교회일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다라고 하는 말로써 끝낼

0: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교회 공동체일 뿐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갈 것이냐. 단지 지식으로 머물고 안다고 하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책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열침례교회가 좋은 전통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가장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기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새겨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우기 원했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또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세대들, 오늘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이 아침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입술에 담으십시오. 감사의 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눈빛을 띄워보세요. 신뢰의 손길이 따뜻하게 전해줄 겁니다. 수고가 손끝에 머물게 하십시오. 삶을 사랑하면서 인생길을 자랑스럽게 걷게 될 것입니다. 열정을 심장에 흘려보내십시오. 의욕의 샘이 솟아나고 활기가 넘치는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과도 같죠. 전파가 닿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좋은 소식? 조금은 불편한 소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을 또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러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